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5: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6: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 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가정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며 모든 동지와 모든 동포를 대할 때에도 빈 마음으로서 화하여 매사에 상이 없고 원근이 없으며 증예가 끊어지면 불보살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3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대정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호 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의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훈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학인이 사르기를 이러한 단체 생활에는 상벌이 분명해야 할 듯 하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상 없는 가운데 큰 상이 있고 벌 없는 가운데 큰 벌이 있나니 그대들은 나타나는 상벌에만 끌리지 말고 참과 거짓에 대한 마음 대중을 놓지 말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1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너희 덕분에 선생님도 배워.
3: 서로를 향한 이 한마디가 교실을 바꿉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준 선생님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해준 학생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교실을 만듭니다. 존중은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에게 건네는 마음입니다. 광주교육은 학생과 교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4: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말이 살아있는 세상을 이승이라 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저승이라 하여 이승과 저승을 다른 세계같이 생각하고 있으나 다만 그 몸과 위치를 바꿀 따름이요 다른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대정경 천도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농송교당 서양수 주성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김현종의 시간. 요즘 남들은 뭘 어떻게 했다더라, 누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더라 하는 말들이 참 많은데요. 듣다 보면 혹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 안의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온 모든 게 금세 무너질 테니까요. 5월 16일 군중의 시간 첫 곡입니다. 이무진 신호등.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5월 16일 군종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말들에 쉽게 현혹돼서는 안 되겠죠. 늘 내 마음이 하는 말은 무엇인지, 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뭔지 나에게 더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의 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화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칠성교당에 계신 김도영 교무님 만나볼게요.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단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칠성교당에 계신 김도윤 교무님과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칠성교당에서 군교하고 있는 김도영 교무입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김도훈 교무님께서 인터뷰하시면서 교무님과 KCTC 훈련 다녀오셨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훈련이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에 관한 내용은 마지막 소식에서 더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칠성교당의 소식들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 지난 1월에 있었던 신정절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네, 신년을 맞이해서 봉행한 신정절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사단장님과 여단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그리고 이웃 종교 군종장교,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까지 함께 자리하여 종교를 넘어 하나가 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법회에서는 사막을 주제로 설교를 전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이번 신정절 기념식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특히 사단장님께서 이번 설교 내용에 깊이 공감을 하셨는지 그 원불교 저희 사막 그 사막 내용을 설교로 했는데
0: 네.
1: 그 설교 중 한 구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SNS 상태 메시지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해진 법이 누군가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네.
1: 이번 신정절 법회는 원불교가 군 안에서 따뜻하고 열린 종교로 자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좋은 인연들과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좋은 인연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2월에는 혹한기 훈련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월 2일부터 6일까지 혹한기 훈련이 있었는데요. 이 혹한기 훈련 기간 동안 예하 모든 부대를 찾아가서 훈련 기간 안전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추운 날씨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훈련이기에 무엇보다 장병들의 안전과 건강을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0: 맞습니다. 이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이 혹한기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훈련 힘들 때 위문 받는 게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비록 훈련 간 장병들이 각자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 명 한 명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0: 네.
1: 그래도 어떻게든 닿을 수 있는 곳까지 함께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마음으로나마 함께하여 그 힘든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군종의 활동이고 역할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 짧은 시간 스쳐 지나가는 인사 한마디와 기도 한 번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장병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올리는 기도 역시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울타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며 모든 장병들이 끝까지 안전하게 훈련을 마치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0: 네. 교무님의 기도 덕분에 올해 혹한기 훈련도 무사히 마무리됐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3월에도 또 큰 행사를 치르셨죠?
1: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원불교 군종이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3월 21일 화랑대교당에서 군종 승인 20주년 기념 대법회가 성대하게 봉행됐습니다. 이번 법회는 그동안 군종의 길을 개척해오신 선지님들과 유공인들의 공덕을 기리는 보훈의 자리로 자산 상사님 이하 출제각 교도님들과 군종 관계자들이 함께해서 그 의미가 더욱 깊었던 것 같습니다. 칠성교당에서는 이를 계기로 2박 3일간의 군종 신성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군종신성회에 참석하는 장병들은 원불교의 교리와 군종의 의미를 함께 배우고 자신의 삶과 신앙수행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로 앞으로 군종 20주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다짐의 계기가 되고 군종의 사명과 방향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앞으로 더 오랜 시간 원불교 군정이 장병분들의 곁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소식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KCTC 훈련에 대한 소식 전해주실까요?
1: 네. KCTC 훈련은 전쟁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모의 전투 훈련입니다. 흔히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훈련 중 가장 강도가 높고 기간이 깁니다. 이번 KCTC 훈련은 4월 20일부터 12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0: 네.
1: 이 기간 중 군중 장교는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출동 전 기도, 순회 기도, 야전 종교 행사, 그리고 모의 훈련 중에 발생하는 부상자나 전투 스트레스를 받은 장병들을 위한 위로, 그리고 다양한 군종 활동을 합니다. 보충병을 위한 사생관 및 전장 윤리 교육, 상담 위문, 그리고 이 훈련관 가상으로 전사한 장병들을 위한 긴급 장례식, 추모식도 수시로 진행했습니다. 전쟁 중에 실제로 군종 장교가 수행하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고 훈련에 임하는 장병들, 전투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들어진 그런 장병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정말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교당도 현장에 임시로 만드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훈련이 열흘 넘게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0: 네.
1: 전쟁에서 군인으로 사는 그 또 하나의 삶입니다. 그래서 훈련장 내에 교당의 이름은 이제 각 종교의 성직자들이 들어가면 이제 야전 군종 센터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0: 예.
1: 그게 이제 제가 원불교 군종 장교이기 때문에 원불교의 의식 기구들을 다 놓고 그렇게 원불교 교당이 됩니다.
0: 아, 네.
1: 그래서 훈련 기간에 마치 원불교 대각기 규절이 있어서 이 센터에서 경축 행사도 진행하고 장병들 모두가 안전하게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평화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군종의 역할은 특별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장 긴장되고 삼엄한 현장에서 장병들과 있음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0: 네. 아, 이렇게 듣기만 해도 정말 쉽지 않은 훈련인 것 같은데요. 무사히 잘 마치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아, 지금까지 칠성교당의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김도용 교무님께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법문 말씀 듣겠습니다.
1: 네, 저는 한우란 한 이치의 제1편 법문과 일화 6 돌아오는 세상 37절 말씀입니다. 법문은 항일 때에 부득이 군에 입대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몽불 위력, 부처님의 위력을 입게 하소서 라고 친히 써주시면서 그것을 채 본으로 삼아 천 사람에게 한 바늘씩 떠서 술을 놓은 천인침을 만들어 항상 허리에 두르고 지내도록 하시었다. 이 법문입니다.
0: 네.
1: 위 법문처럼 과거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청년들이 전장으로 나갈 때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천 사람이 한 바늘씩 떠서 술을 놓은 천인침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최근 다녀온 KCTC 훈련에 앞서 훈련에 함께하는 2,500명의 장병을 위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의 군종병들이 함께 이 각 종교의 기도문과 또는 무종교인을 위한 기도문이 담긴 야전 군종카드를 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판 천인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훈련에 임하는 장병들이 군 생활관 안전하도록 늘 군종이 함께하고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몽원 위력, 항상 진리의 은혜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몽불 위력을 또 몽원 위력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마음 한켠이 든든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교무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교무님?
1: 네, 군종은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김현창의 아침만 남겨주고 신청합니다.
0: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칠성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칠성교당에 계신 김도영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2개월 더 로맨틱.

이종의 미니 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1, 2, get down, PR! QWER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세레모니.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나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김상하 종토님의 글 원망을 감사로 돌리기 함께 나눠볼게요.

111년 전 어느 봄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온 세상이 은혜이고 삼라만상이 모두 부처임을 깨달으셨다. 그 깨달음은 한 시대에 머무는 진리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자리에서 다시 확인돼야 할 삶의 방향이다. 신앙인으로 50여 년을 살아오며 그 가르침을 알고는 있었지만 온전히 체득했다고 말하기는 부족한 시간들이었다. 살아오며 가장 깊이 자리했던 감정은 원망이었다.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어떤 분에 대한 미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졌다. 생각할수록 억울했고 이해하려 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분은 내 삶에서 은혜와는 가장 멀리 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좌선을 하던 중이었다. 고요히 마음을 들여다보던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한 생각이 스쳤다. 그래도 그분 덕분에. 아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울림은 깊었다. 한 생각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자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지로 만든 생각이 아니었고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다짐도 아니었다. 그저 문득 있는 그대로 올라온 감사였다. 정말 한 생각 차이였는데 그토록 원망스럽던 한 사람이 어느 순간 고마운 존재로 다가왔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마음이 바뀌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 이후로 그분을 떠올릴 때 더 이상 원망이 올라오지 않았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과 감사가 자리했다. 돌아보면 내가 특별히 무엇을 한 것은 없었다. 다만 의도해서라도 감사를 몸 안에 담으려 노력했다. 아침에는 염불과 좌선을 통해 나의 본래 마음을 확인하고 낮에는 보은봉공의 마음으로 맡은 바를 다하려 했다. 저녁이 되면 교당 동지들과 줌으로 상실기를 공유하며 하루 속 부족함을 반성하며 감사함으로 마무리했다. 매일 반복되는 나의 작은 실천들이다. 특히 마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나는 유무념을 감사로 삼아 본래의 마음 자리를 찾으려 했다.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과 대조해보는 시간, 그 과정에서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감정에 끌려가던 마음이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순간이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나의 마음이 부처이고 원래 세상은 은혜라고 하셨는데 내 삶 속에서 가장 큰 원망이 사라지고 모두가 은혜임을 알게 됐다. 나는 끝없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유무념으로 내가 부처임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려 한다. 그렇게 한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다른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날이 오지 않을까.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제8회 군종 콘텐츠 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선 오늘도 힐링 한 스푼을 주제로 다양한 군종 콘텐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장하는 재미와 감동의 스토리 또는 군생활 가운데 힐링을 얻게 된 군종 활동에 대한 콘텐츠는 종교 부문에 회복 탄력성 강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보람찬 군생활을 했던 경험 그리고 전우회와 가족사랑 및 인성을 함양하는 내용은 선도 및 교육 부문에 출품하시면 됩니다. 제출 양식은 3분 이내의 뮤직비디오 또는 5분 이내의 드라마와 A4용지 3장 이내의 체험수기로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장병분들은 오는 6월 10일 수요일까지 국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시고 영광스러운 수상에도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ON!
1: 경농의 스티온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1: ON!
2: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1: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2: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3: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바탕을 심전이라 하고 묵은 밭을 잘 개척해 좋은 밭을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바탕을 잘 단련해 회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개발이라고 하나니라. 그러므로 천만 죄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심전개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교무의 법문 공양입니다.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2: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1: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2: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1: 경농이 만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대종경 유훈품 15장 말씀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 똥.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추억의 음악이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두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6: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매양 의식이나 거처에 분수 밖의 사치를 경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분수 밖의 의식주를 취하다가 스스로 폐가망신을 하는 수도 있으며 설사 재산이 넉넉하더라도 사치를 일삼으면 결국은 삿된 마음이 지성하여 수도하는 정신을 방해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들은 의식 거처 등에 항상 단박과 질서를 위주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실시품 2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기분 좋은 12시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나 방심하면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1장 법문입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항상 앞으로는 형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허망한 세상을 보리라 하셨으니 돌아오는 세상에는 진실하고 실력이 있어야 출세할 수 있고 신심 있고 공심이 있어야 세상에 쓰이게 되며 덕이 있고 활동력 있는 사람이라야 큰 사업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0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0: WSON 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트로트 음악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WBS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나 일심이 되면 우주의 큰 기운과 합치함으로 수도인들이 청정한 도량에 모여 지성으로 축원을 하면 영근의 감응이 되어 쉽게 천도를 받게 되나니 이는 자손이나 후인이 열반인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6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40장 법문입니다.

할지.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육신의 병은 병으로 알고 시간과 돈을 들여 치료에 힘쓰지만은 마음의 병은 병인 줄도 모르고 치료해 볼 생각을 내지 않나니 이었지 뜻 있는 이에 탄식할 바 아니리요. 육신의 병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일생에 그칠 것이나 마음의 병은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영원한 장래 죄고의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234.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치 않은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3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말씀입니다.

0: WBS.
1: Trot으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S 원원 방송 힙곡 도시.
2: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8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선생님 감사합니다.
4: 너희 덕분에 선생님도 배워.
5: 서로를 향한 이 한마디가 교실을 바꿉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준 선생님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해준 학생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교실을 만듭니다. 존중은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에게 건네는 마음입니다. 광주교육은 학생과 교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6: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부모 보은의 결과. 우리가 부모 보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은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위하고 귀히 알 것이며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은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오늘 심쿵 4시에서는 지난 5월 9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던 3인 3색 트로트 콘서트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원음방송이 후원하고 두허부가 주최한 김수찬, 김중현, 민수현의 3인 3색 콘서트. 먼저 광고 듣고 나서 그 뜨거운 공연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네.
1: 아이고.
0: 반갑습니다.
1: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0: 스타트부터 굉장히 좀 정신이 없었죠. 각자 노래 한 곡씩, 대표곡 1절씩 부르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2: 네. 근데 그 저희 그 전에 뭐 아까 단체 잠깐 맞췄었던
0: 아 단체 그거 아 잠깐 에이, 너무 잠깐 내가 까먹어버렸다.
2: 아 그래요?
0: 자 할게요.
2: 예예예. 예.
0: 저희는 트롯프린스
2: 김중현
3: 민수현
0: 김수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이걸 까먹었구나.
2: 네, 이렇게 또 다 같이 호흡을 맞추고 들어가니까
3: 네, 너무 잘 해냈네요. 네, 잘
0: 언젠가 이런 날 올 줄 알았어요.
2: 언젠가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3: 네, 네 그 사실 이렇게 이미지가 너무 다른 저희가 셋이 모인 거는 처음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3: 아니 근데 뭐 그리고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그렇게 네네네. 모이게 되었는데 요즘 어떨 것 같으십니까?
1: 네. 뭐 아무래도 그 5월의 달이 또 네. 가정의 달이 맞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또 가족만큼 또 친한 또 동료 아니겠습니까?
3: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세 명이서 네. 다른 색깔들로 한번 뭉쳐보자 했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무대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0: 네. 그래도 공연 보러 오셨는데 박수를 좀 쳐달라고 부탁드리면 좀 화끈하게 쳐주셔야 네. 가수는 박수하고 호흡 먹고 살거든요.
2: 그럼요, 그럼요. 네. 시원하게 쳐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셋 다 매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매력을 한 번에 즐길 수 있게끔 마련된 자리가 이 콘서트가 오늘이 바로 3인 3색 콘서트입니다. 네. 한 명이 노래 부르다가 약간 질릴 법하면 다음 가수 나오고 그렇죠. 질릴 법하면 다음 가수 나오고 아까 무대 뭐였지 하면 다 같이 나와서 또 부르고 네, 이런 아주 짬뽕이 된 그런 재밌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제가 네, 너무 네. 대본대로 안 하니까 네. 막 나가는 것 같죠?
2: 아니요, 좋아요.
0: 다 생각이 있어요.
2: 너무 재밌어. 네. 너무 좋아, 너무 네, 좋아. 네.
0: 이 부제가 프린스잖아요.
2: 그렇죠.
0: 또
2: 그렇죠.
0: 각자 또 김중현 씨 같은 경우는 예. 김중연구소의 네, 또 소장님으로 네. 또 왕자님으로 계시고. 네.
2: 감사합니다.
0: 또 민수현 씨 같은
2: 네,
0: 경우도
2: 네, 또 우리 민낯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0: 저도 이제 찬이 사랑에 이제
2: 고맙습니다.
0: 기동차가. 이게 확실히 돈을 네. 좀 써야 돼요. 저는 좀 알바를 좀 몇 분 풀었더니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성원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여기 계신 팬분들을 그래도 이게 기분 나쁘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저희가 네. 왕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네. 마마라고
2: 아 마마
0: 네.
2: 아 오늘 관객분들을 애칭인 거죠? 애칭.
0: 네, 애칭인데 네. 네,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시면 그냥 안 하는 걸로 할게요. 네.
2: 별로신가 네. 봐요. 다들.
0: 그냥 뭐 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반응에 굉장히 민감한 직업이다 보니까.
2: 네, 네 그죠. 네, 괜찮아요. 그냥,
0: 이따 없을 수도 있죠.
2: 네, 네. 뭐.
1: 그리고 오늘 또 그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또 눈치도 보지 마시고 오늘 하루 즐겁게 즐긴다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즐겁게 같이 즐겨주세요. 아시겠죠?
0: 네. 어쩜 이렇게 리허설 때는 많이 네. 좀 저르시더만 네네. 본 이렇게 공연 들어가니까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는
1: 분이시죠? 저는 원래 실전파입니다. 사실 예, 예, 예.
0: 배워야 돼요. 예, 예. 진짜
1: 번쩍 뛰네요. 네, 네.
0: 솔직히 어제가 어버이날이기도 했고 또 이번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마련된 공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이 우리 앞에 계신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한 게 많잖아요. 저희가
2: 여러 가지 굉장히 대처럼
0: 솔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첫 무대는 누가 오프닝을 네, 포문을 열어줄? 왜냐면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 아, 굉장히 중요하죠.
0: 처음에 네. 접지르면은 완전히 황대요.
3: 그래서 제가 원래 평소에는 이렇게 막 어디 가서 나서는 성격이 아닌데 네. 오늘 조금 주제넘게 나서봤어요.
0: 정말
3: 먼저 첫 순서를 제가 해보면 어떻겠냐 또 이렇게 제안을 드려봤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감개무량합니다. 정말
0: 아닙니다,
3: 부담스럽고요.
0: 첫 단추 잘 끼워주시고 네네. 네, 신나게 또 우리 김중현 씨 잘하시는 거 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 감사합니다.
0: 네, 저희는 무대 뒤에서 응원을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따 만나는 걸 할까요?
2: 이따
1: 만나고 중현 씨한테 무대 맡기고
3: 네. 네. 네.
0: 이제 이따 뵙겠습니다.
1: 이따 봐요.
3: 박수 주세요. 여러분들.
1: 이따 봐요.
0: 돈도 안 되는 박수 좀 많이 좀 쳐주세요.
3: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불러주셔도 좋아요. 아셨죠?

고맙습니다.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김중현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초포문을 열어봤는데 분위기가 너무 좀 처졌나요? 괜찮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이제 이 소중한 사랑이라는 곡인데요. 손명 선배님이 원래 원곡자이시고 제가 예전에 이제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가족과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부른 곡인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 노래가 원래 인기가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네, 팬분들 말고요. 팬분들 말고 대중적으로다가 냉정하게 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소중한 사랑이라는 곡을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제 노래 교실에서도 많이 불리우고 해서 그리고 오늘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괜찮았죠?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 곡을 바로 또 들려드려야 되는데 가장 저다운 그런 무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관절을 살짝 꺾어볼 예정인데요. 어떻게 신나게 즐길 준비 되셨어요? 지금 안 쉬고 좀 길게 갈 건데 준비 되셨어요? 좀 더 큰 소리로 소리 질러!

Ciao.

0: 너무 즐겁네요. 그쵸? 예, 아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 팬분들이 저 일부러 오래 쉬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요청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제가 사실 오늘 무대에서의 역할이 약간 그 어른 왕자. 제 마티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른 왕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도 누나가 딱이야. 그리고 현역가왕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촛불잔치라는 곡까지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렇게 무대에서 숨을 떡이면서 노래하는 게 전 제일 행복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참 다행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또 관객분들 중에서 어떻게 좀 소통을 좀 해볼까 하는데 여기 끝에 있는 어린 친구가 조금 눈에 띄네요. 우리 친구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옆에 어머니신가요? 할머니세요? 나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난 진짜 당연히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할아버지세요? 난 삼촌인 줄 알았잖아.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1: 아들 며느리가 예.
0: 아 아드님하고 이제 며느님이
1: 이제
0: 친구 너는 몇 살이니? 12살. 아니 혹시 그 오늘 나온 이 아저씨 3명 중에 아는 아저씨가 있을까? 아무도 없지. 아저씨 무대 방금 보니까 어땠어요? 에? 아 처음 봤는데 재밌대요? 앞으로 트로트라는 장르가 있어요.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근데 우리 씩씩한 친구가 많이 좋아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트로트 많이 좋아해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아이고 자키라 축구 잘하게 생겼다. 이게 뭐 한 분 정도만 더 좀 이렇게 만나볼까요? 네. 왜요? 땀 닦으라고 수건 같은 거 줬어요? 어머 어떻게 센스 있어라. 잠깐만 빨간색 보니까 우리 네? 아 우리 팬분이 주셨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수건을 팬분들께서 뭐 행사 때나 이럴 때 닦으라고 주시잖아요. 화장 다 묻어. 근데 이게 내 화장도 가져가셔야 되고. 아 목 닦으라고? 목도 메이크업 하는 거 알아요? 목도 메이크업을 해요. 얼굴만 하는 게 아니요 연예인들이. 그래도 감사히 잘 쓸게요. 네. 자, 잘 생겼어요? 그럼 저도 알아요. 네. 이렇게 가족분들을 돌보시다 보면 굉장히 설레는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쵸? 네! 옳지, 말도 잘 듣는다 아주. 그래서 장난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가슴 한 켠에 잠든 설레임을 깨워드리고 싶어서 이 다음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사람이 사랑을 할 때 제일 많이 이뻐지고 멋있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듣고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도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봄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날씨도 마침 또 아직은 봄이니까 그렇게 해서 연달아 이제 또 두 곡을 들려드릴 건데 아마 첫 번째 곡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두 번째 곡은 제 노래인데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듣고 노래가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봄 메들리 들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가볍게 박수 한번 치면서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같이 즐겨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노래하는 내내 너무 행복하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쉬운 척 좀 해주세요. 아셨죠? 아쉽게도 이제 우리 다른 이 동생 두 명 중에 왕자님 두 분 중에 또 한 명이 일을 하고 가야죠. 오늘 같이 이렇게 왔는데 뭐 저만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직 뭐 서운해 그러니까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아직 집에 안 가거든요. 제 무대가 끝났다고 해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동생들 무대 끝나고 또 한번 여러분들과 신나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안 가요. 저 돈 받았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나 지금 출연료를 받아서 여기 통제 철저히 따라줘야 돼. 네. 아무튼 이제 마지막 곡 또 신나게 띄워드리고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약간 여러분들 청춘하면 좀 디스코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 오신 관객분들의 약간 그 화려했던 그런 시절들을 깨워서 간단하게 좀 춤을 같이 춰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괜찮으실까요? 네! 엄청 쉬워요. 손을 그냥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약간 이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 느낌에서 앞에 된 다음에 그냥 하나, 둘, 셋, 넷. 아 잠시만요. 이게 안무가 뭐였지? 잠시만요. 아! 두 번이다. 두 번 찍고 볼, 코. 엄청 쉽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후렴이에요. 사랑의 스위치 내게 켜줘. 죄송해요. 네 번 맞네요. 죄송해요. 네 제가 지금 넋이 좀 나가 있어가지고 네 네 번 볼콕 아셨죠 여러분들? 마지막 사랑의 스위치 내게 볼콕. 완벽하다. 그대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마지막 곡 사랑의 스위치 띄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ós vamos, nós vamos, cara!

0: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정식으로 인사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여운 상남자 민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앞서 어른 왕자 공연 잘 보셨어요? 어른 왕자의 그 스위치를 넘겨받아서 오늘 다들 왕자님들인데 제가 그 귀여운 상남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귀여운 태토남으로 해가지고 귀태 왕자 민수현이가 이렇게 바톤을 좀 넘겨받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으세요?
1: 네.
0: 표정들을 보아하니까 다들 밝으시네요. 재밌게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너 하나의 고향으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좋았습니까?
1: 네.
0: 괜찮았습니까?
1: 네.
0: 그러면 공연 이제 민수현이 시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신 여러분들 기 한번 받아봅시다. 민수현이 공연 기대된다 싶으시면 박수와 함성! 아유 고맙습니다. 박수치고 함성 지르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좋아요. 지금 흥이 그냥 있는 그대로 뭐 한껏 끌어올랐는데 요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민수현이가 요즘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곡입니다. 제목은 젓가락 장단이라는 곡인데요. 오늘 들어보시고 아 노래 너무 좋다 싶으시면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젓가락 장단 띄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수현이가 예 멋지다고요. 그런 소리는 크게 해주시면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민수현이가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젓가락 장단. 어떻게 제목 이해하기 쉽죠? 노래 괜찮아요? 그 이게 이 정규 앨범을 냈고 10곡 중에 이제 요 노래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려 10곡이나 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젓가락 장단 오늘 들어보셨으니까 노래 좋다고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오늘 집에 가서도 한 번씩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여러분 그 한 곡 더 하기 전에 물 좀 마셔도 될까요? 오 고마워요. 이거 봐 아이가 오늘 오신 분들 수준이 높다니까 물 먹는데 막 박수 소리 나오고 함성 소리 나오잖아. 아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 공연에 흥분하고 즐거운 느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굉장히 그 속상한 날도 많고 인생의 그 고단한 날들 그런 세상 풍파를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도 다들 그런 경험이 하나씩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서 신나는 노래도 좋지만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치열하고 열심히 사신 우리 여러분들께 위로의 노래를 한 곡도 들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준비한 제 노래 홍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언제나 수용하시는 도구를 반드시 정돈하시고 도량을 언제나 정결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수용하는 도구가 산란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산란한 것을 나타내며, 도량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거친 것을 나타내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게으르고 거칠면 모든 일이 다 다스려지지 못하나니, 어찌 작은 일이라 하여 소홀히 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건데 하기 전에 물 한 모금만 하겠습니다. 아까 그 물 먹을 때 막 박수 나고 함성 나고 수준 높다 그러니까 더 하시는 거죠 지금. 아유, 고맙습니다. 이번에 다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조금 더 신나게 가볼까요? 신나게 가볼까요? 좋습니다. 이번 노래는 민수연이가 아까 귀여운 상남자라 그랬잖아요. 민수연이랑 아주 찰떡인 그런 노래 하나 들고 왔습니다. 노래로 들어보시죠.

자, 그 제가요 그 땀이 많은 그 체질이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노래했어요. 오, 땀이 막 나 지금. 재밌죠 다들? 즐겁게 보고 계시죠? 좋습니다. 아니 시간이 뭐 이렇게 쿡쿡 갔어요 벌써. 그래가지고 이제 한 곡 남았어요. 시간이 빨리 갔어. 근데 제가 또 내려가야 또 우리 프린스 찬도 오고 우리 김중연구소 김중현 씨도 오고 그러니까 다들 또 같이 봐야겠죠. 그죠? 그러면 마지막에 뭐 말 길게 할 필요 없이 금방 노래를 할 텐데 하기 전에 물 한 모금만 하겠습니다. 먹을수록 갈수록 그 박수가 커지네. 고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그러면 민수현이 이 기세를 이어서 신나게 한 곡 띄워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메들리 준비했으니까 같이 신나게 해주겠어요. 아시겠죠? 메들리 띄워드릴게요.

0: 고맙습니다. 자, 우리
1: 애쓰셨어요.
0: 주현 씨. 근데 어이구야, 의상이 그냥
1: 애쓰셨어요. 아니 와. 원래 이 옷을 제 순서 때 깜짝 하고서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관객분들하고 네. 소통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네. 이 옷을 안 입을 수가 없지 뭐예요. 네, 왜냐면은
0: 눈부셔요.
1: 이거 막. 하고서 또 바로 또 무대를 또 해야 돼가지고 네. 네, 본인 의상도 만만치는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네, 하체 위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0: 아, 그래, 전신이 반짝이라서 네. 눈을
1: 얼굴에만 눈을 갖다 대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0: 멋있다.
1: 여러분 공연 즐거우세요?
2: 네!
1: 지금 즐겁다 그러면 안 되죠. 저 노래도 안 했는데 아직 조금 덜 즐겁다고 하셔야죠. 아 농담이고 아, 우리 세 명이 또 같이는 처음 공연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셋이 또 잘 노는 모습 오늘 많이 좀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고 이 공연 자체가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네. 하는 공연이니만큼 저희들이 드리는 이 노래가 나름대로 효도 아닌가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마운 마음도 감사한 마음도 또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셋이 한 자리에 또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0: 네네 또 네. 의미 있게 또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였고 지금 공연 열기를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이따 수천 씨 하실 때 난리 날 거예요.
1: 전 그래서 너무 네. 부담돼가지고 무대를 안 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네 너무 반응이 좋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네
0: 자 그래서 우리가 따로 와주신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1: 네.
0: 그래서 우리도 각자 좀 답을 해서 프린스들끼리 각자 인사를 또 준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1: 아, 진짜 프린스라고 하니까 좀 약간 우리 입으로 하니까 좀 약간
0: 그러니까 제 입으로 네. 하기가 참 민망한데
1: 프린스님
0: 예예 예, 네, 프린스님 예
1: 김준현 프린스님
0: 주현 프린스님
3: 예 네. 아이고 참 네. 오글거리네요.
1: 예. 네. 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 한 명씩
0: 준비한 게 있으니까
3: 예예 네. 예. 네. 아 준비한 거 지금
0: 네 준비한 거를 지금 큰 마음을 먹고 하세요.
3: 진짜 리허설 네. 때도 안 했던 건데 지금 네. 한번 해볼까요?
1: 이런 거를 저희 셋은 되게 어색하고 네네. 막 오그라들고 막 그런데 팬분들은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걸 했을 때 여러분들 표정을 가만가만 제가 볼게요. 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 내 팬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서 네네. 각자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교 준비했거든요. 애교 멘트.
0: 부담되겠어요.
3: 이것도 내가 처음이야.
0: 그러니까 처음이네요. 네. 부담스러워.
3: 해볼까요 그러면? 오늘도 팬분들 많이 와주셨으니까.
4: 저 사실
3: 벌써 웃으면 안 돼?
4: 저 사실 오늘 신고당했어요. 너무 잘생겨서 혼인신고.
1: 네.
3: 미치겠어요.
0: 이런 거군요.
1: 네. 네.
0: 이런 거.
1: 확실히 우리 김중현 왕자님의 팬분들은 굉장히 막 화색이 돌고 하는데 몇몇 분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집안에 우환이 있으신가 봐요. 표정이 네. 많이 굳어지시네요.
0: 네, 약간 네. 배가 아프신 표정을.
1: 네, 오늘 네. 그 우환을 좀 약간 좀 달래려고 오신 분들도 표정이 몇 분 보였는데 언급하지 네. 않겠습니다. 네, 네 이제 네. 다음은 수현 왕자님.
0: 예. 네.
3: 아, 수현 왕자님이세요?
0: 예.
3: 네. 왜 떠넘기려고?
0: 아니, 왜 떠넘기시죠? 네. 수찬 왕자님이 아니, 먼저 하시려고
1: 네. 마지막에 하려고. 여러분, 왜 요금 안 내세요? 제 마음에 장기 주차 중이시잖아요. 가뜩이나 앞줄에 김중현 씨 팬들 앉아 있어가지고 표정들이 막
0: 몇 명 표정이
1: 사고다,
0: 보여
1: 사고 진짜
0: 표정이 보여
1: 이분들은
0: 보여.
1: 딱지 끊어버릴 거예요. 네 우리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0: 예, 예.
1: 이런 거 우리 셋 중에 제일 못하는
0: 예 그래도 할 땐 하니까 네 한번 해볼게요.
1: 예.
0: 네 아니 오늘 와보니까 공연장에 이게 와이파이가 안 잡히지 않았어요?
1: 안 네. 터지더라고 네. 잘.
0: 왜냐면 죄다 여러분 마음에 연결되어 버려가지고 와이파이가 낄 틈이 없네.
1: 네. 요금 잘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0: 네네네.
1: 저희는.
0: 네네. 미남 요금 없이
1: 요금 잘 내서 잘 와이파이 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5G로. 네. 그래도 즐겁네요. 여러분도 괜찮으셨어요? 저희는 좀 약간 좀 쑥스러웠는데. 네.
3: 참 어떻게 애교 제일 못하는 세 명 딱 모아놔가지고 지금.
1: 네. 아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시나봐요 민수현 씨.
0: 네. 아우 목이 많이 타네요.
1: 네. 네. 네.
3: 분위기 좋게 이렇게 소통을 해봤는데 좀 어떻게 분위기 괜찮나요?
5: 네.
3: 공연 좀 즐거우세요.
5: 네.
3: 오늘 그러면 더 즐겁게 분위기를 달궈줄 우리 마지막 아티스트입니다. 우리 김수찬 씨. 무대 만나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1: 더 즐겁게라고 하지 마세요. 부담돼요.
3: 중요한 거잖아요.
0: 편하게 즐기세요. 네, 네.
1: 편하게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0: 예, 예. 네, 알겠습니다.
1: 두 분 또 이따가 뵙겠습니다.
0: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
1: 이게 이렇게 하고 무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코너가 이렇게 제 앞순서에 껴있다 보니까. 네? 오늘따라 더 이쁘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김중현 만세. 첫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 연호해 주신 분들만 올해 복을 조금 더 많이 받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어떤 공연을 함에 있어서 첫 순서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뭐 중요한 것도 있지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앞서서 또 김중현 씨 그리고 민수현 씨가 막 여러가지 환호받으시는 그런 소리를 뒤에서 막 듣다가 혹시라도 김수찬이 올라왔을 때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약간 조금 여러분들 지루해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니까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앞줄에 계신데 박수를 안 치시는 분들은 네,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따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 순서니까요. 인사를 정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쟁이, 끼쟁이 프린스찬 김수찬입니다. 네. 첫 곡으로 흥부가 언제 라는 제목의 곡을 혹시라도 현역광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법한 그런 저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솔직히 이 의상은 오늘 제가 처음 입어봐요. 근데 약간 솔직히 너무 이쁜데 여름에는 멋내다가 쪄죽고 겨울에는 얼어죽는다 그러잖아요. 멋내다가. 근데 지금 좀 전에 제가 한곡했잖아요. 다리를 살짝 드는 동작이 있는데 네, 평상시보다 한 45도 정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무거워서 평상시보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조금 더 제가 열성적으로 춤을 춰야 되는데 수찬이 동작이 뭐 예전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옷이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제가 민수현 씨의 홍랑이란 곡이 굉장히 탐난다 그래서 한 소절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제 노래들 중에서도 전통 트로트들이 몇 곡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곡 언더에서 굉장히 많은 누나 형님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곡인데 문희옥 선배님의 평행선하고 제목이 같아요. 그 평행선이 아니고 제목이 같아요. 같은 평행선이란 제목의 제 전통 트로트를 한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누가 무대 위로 올라와가지고 많이 당황하셨죠? 네, 괴한 아니고 이게 스텝입니다. 네, 다음 무대를 준비하기 위한 네, 스텝이었는데 노래 괜찮나요? 평행상? 네. 당연히 우리 차린이 사랑님들은 당연히 좋으실 테지만 우리 민수현 씨 그리고 또 김중현 씨를 응원하시는 분들의 그런 네, 반응을 네. 혹시라도 김수찬이 해코지 할까봐 눈만 마주치면 하자. 감사합니다. 평행선 보내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수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물 마실 때마다 느낍니다. 가수가 진짜 최고구나. 물만 마셔도 이렇게 소리 질러주시고 환호해주시고 이런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귀한 시간 내주신 자리니만큼 평상시에 제가 방송에서도 그리고 행사장에서도 공연장에서도 안 보여드린 그런 곡들을 네, 몇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전에 흥부가 언제도 보내드렸고 그 이후에 평행선이라는 전통 트로트도 네, 보내드렸었는데 이번에 좀 색다르게 발라드를 한 곡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수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준비한 노래는 변진섭 선배님의 로라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수가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딱 드렸을 때 박수리가 적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 이 노래를 빼버릴까? 지금이라도 이게 노래방이라면 확 취소 버튼 눌러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제가 첫 시도를 해보는 곡이니만큼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뭐든지 처음은 굉장히 설레임도 있지만 부담감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로라 처음 들어봤는데 괜찮았나요? 네. 원래 이렇게 눈치 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처음 준비한 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더 즐거운 공연, 좀 기억에 남는 공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막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부담감을 안게 됐네요. 이 의상만큼이나 무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한 곡 한 곡 부르고 있습니다. 이 뭐라고요? 근데 그렇게 여럿이서 말하면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무대에서는요. 그냥 엄지척만 네,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찬 하면 흥이고 흥하면 김수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만한 신나는 곡으로 쭉쭉 새벽비 달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김수찬이에요. 네. 혹시라도 모르고서 오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겁니다. 네, 김수찬입니다. 네. 원래 앞선 두 가수님들이 뭐 노래를 두 곡 연달아서도 하시고 막 이렇게 메들리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 곡 한 곡마다 이렇게 멘트를 하잖아요. 그게 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한두 분 정도라도 아유 노래나 계속 쭉쭉 불러주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근데 노래를 계속 쭉쭉 부르잖아요. 저 이 옷 입고 오늘 죽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너른 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흥이 올랐을 때 좀 이렇게 뿜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 이어서 쭉쭉 가기 앞서서 죽을 것 같아서 물 한 잔만 더 마실게요. 이게 또 땀이라는 게 적당히 흘려야 섹시해 보이지 좀 많이 흘리면 좀 추잡스러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좀 훔쳐내고 네. 오늘 여기 골이 패인 걸 오랜만에 입어가지고 네. 나름 이것도 노출이에요. 저는 큰 용기 낸 겁니다. 네. 먼저 좋은 소식은요. 이제 다른 분들한테 좋으실 거예요. 이제 민낯이나 우리 또 연구소 연구원 분들한테 좋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쁜 소식이 하나 더 있네요. 오늘부로 이 바지는 폐기하는 걸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주셨는데 디자이너 쌤이 네 제 무대도 많이 보셨다 그랬는데 그냥 야 한번 죽어봐라 느낌으로 이쁘기만 하면 장땡이라고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3인 3색 콘서트가 3명의 가수가 다채로운 공연, 다채로운 가수들의 매력을 뽐내는 그런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3시가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김수찬의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둥지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제 마지막 노래라고. 제 개인 마지막. 네, 어디를 닦아야 되죠? 목이요? 네,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이렇게 또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또 이게 너무 더 이상 주마진 마세요. 카메라 감독님 수치스러워요. 더 이상 땡기지 마시고. 네, 좋습니다. 제 혼자만의 무대는 이제 끝이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또 오늘 3인 3색의 콘서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프린스 두 분을 함께 하신 두 분을 무대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밥값 하셔야죠. 이제 나오시죠. 네. 아유, 얼마나 하셨으면 얼굴이
1: 대단해, 땀이 그냥 아이고.
0: 내일은 어떻게... 순서 바꾸자. 이거 안 되겠다. 네.
1: 이거 힘드세요.
0: 뭐 인터뷰하고 막 그 하면서
1: 아니 근데
0: 아니 땀 공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등진 거 아니에요?
1: 아니 땀을 많이 흘리시길래. 네.
0: 아, 괜찮아요. 살 빠지면 네. 좋죠 뭐.
1: 아, 그래요?
0: 일부러도 운동하는데.
1: 아니 또 네.
0: 좋습니다. 어떻게 신나게 달려보실 준비 되셨나요?
2: 네.
0: 좋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
2: 고고!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보행자는 운전자와 다르게 생활인으로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생각이나 행동 형태가 다릅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은 70% 이상이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행자는 사람이 가면 차가 조심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 운전자는 여기는 횡단보도도 아니고 차가 가고 있으니까 설마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생각이 빗나가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물론 운전자에게 더 큰 주의 의무가 주어지고 있지만 보행자 역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운전 경험이 없는 보행자들이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린이는 갑자기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노인들은 행동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눈기가 어두워 차의 접근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행자의 예기치 못한 행동에 대비하는 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역과 함께합니다.

0: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1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신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그러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5: 바삭해.
6: 맛있는 60개 치킨.
5: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6: 맛있는 60개 치킨.
5: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6: 맛있는 60개 치킨.
5: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우주 만물이 비로소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로소 없고 끝이 없는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0: 싶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천하가 한 집안 되는 때라. 앞으로는 어떤 지도자든지 세계주의로 나아가야 크게 성공하리라. 세계의 사업을 하는 이는 각국 사람을 고루 생각해주고 세세생생 세계 평화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진하여 사 없는 마음이 곧 천심이요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29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4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방송 기획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 지을 때를

방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김종의 시간. 요즘 남들은 뭘 어떻게 했다더라, 누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더라 하는 말들이 참 많은데요. 듣다 보면 혹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 안의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온 모든 게 금세 무너질 테니까요. 5월 16일 군중의 시간 첫 곡입니다. 이무진 신호등.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3: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5월 16일 군종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말들에 쉽게 현혹돼선 안 되겠죠. 늘 내 마음이 하는 말은 무엇인지, 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뭔지 나에게 더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의 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화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칠성교당에 계신 김도영 교무님 만나볼게요.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정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당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칠성교당에 계신 김도윤 교무님과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칠성교당에서 군교하고 있는 김도영 교무입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김도훈 교무님께서 인터뷰하시면서 교무님과 KCTC 훈련 다녀오셨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훈련이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에 관한 내용은 마지막 소식에서 더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칠성교당의 소식들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 지난 1월에 있었던 신정절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네, 신년을 맞이해서 봉행한 신정절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사단장님과 여단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그리고 이웃종교 군종장교,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까지 함께 자리하여 종교를 넘어 하나가 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법회에서는 사막을 주제로 설교를 전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이번 신정절 기념식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특히 사단장님께서 이번 설교 내용에 깊이 공감을 하셨는지 그 원불교 저희 사막 그 사막 내용을 설교로 했는데
0: 네.
1: 그 설교 중 한 구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SNS 상태 메시지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해진 법이 누군가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네.
1: 이번 신정절 법회는 원불교가 군 안에서 따뜻하고 열린 종교로 자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좋은 인연들과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좋은 인연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2월에는 혹한기 훈련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월 2일부터 6일까지 혹한기 훈련이 있었는데요. 이 혹한기 훈련 기간 동안 예하 모든 부대를 찾아가서 훈련 기간 안전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추운 날씨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훈련이기에 무엇보다 장병들의 안전과 건강을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0: 맞습니다. 이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이 혹한기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훈련 힘들 때 위문 받는 게 참 큰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비록 훈련 간 장병들이 각자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 명 한 명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0: 네.
1: 그래도 어떻게든 닿을 수 있는 곳까지 함께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마음으로나마 함께하여 그 힘든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군종의 활동이고 역할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 짧은 시간 스쳐 지나가는 인사 한마디와 기도 한 번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장병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올리는 기도 역시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울타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며 모든 장병들이 끝까지 안전하게 훈련을 마치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0: 네. 교무님의 기도 덕분에 올해 혹한기 훈련도 무사히 마무리됐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3월에도 또 큰 행사를 치르셨죠?
1: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원불교 군종이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3월 21일 파랑대교당에서 군종 승인 20주년 기념 대법회가 성대하게 봉행됐습니다. 이번 법회는 그동안 군종의 길을 개척해오신 선지님들과 유공인들의 공덕을 기리는 보은의 자리로 자산상사님 이하 출지각 교도님들과 군종 관계자들이 함께해서 그 의미가 더욱 깊었던 것 같습니다. 칠성교당에서는 이를 계기로 2박 3일간의 군종신성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군종신성회에 참석하는 장병들은 원불교의 교리와 군종의 의미를 함께 배우고 자신의 삶과 신앙 수행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로 앞으로 군종 20주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다짐의 계기가 되고 군종의 사명과 방향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앞으로 더 오랜 시간 원불교 군정이 장병분들의 곁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소식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KCTC 훈련에 대한 소식 전해주실까요?
1: 네. KCTC 훈련은 전쟁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모의 전투 훈련입니다. 흔히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훈련 중 가장 강도가 높고 기간이 깁니다. 이번 KCTC 훈련은 4월 20일부터 12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0: 네.
1: 이 기간 중 군중 장교는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출동전 기도, 순회기도, 야전 종교행사, 그리고 모의 훈련 중에 발생하는 부상자나 전투 스트레스를 받은 장병들을 위한 위로, 그리고 다양한 군종활동을 합니다. 보충병을 위한 사생관 및 전장윤리교육, 상담 위문, 그리고 이 훈련관 가상으로 전사한 장병들을 위한 긴급 장례식, 추모식도 수시로 진행했습니다. 전쟁 중에 실제로 군중장교가 수행하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고 훈련에 임하는 장병들, 전투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들어진 그런 장병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정말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교당도 현장에 임시로 만드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훈련이 열흘 넘게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0: 네.
1: 전쟁에서 군인으로 사는 그 또 하나의 삶입니다. 그래서 훈련장 내에 교당의 이름은 이제 각 종교의 성직자들이 들어가면 이제 야전 군종센터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0: 예.
1: 그게 이제 제가 원불교 군종장교이기 때문에 원불교의 의식기구들을 다 놓고 그렇게 원불교 교당이 됩니다.
0: 아, 네.
1: 그래서 훈련 기간에 마치 원불교 대각기교절이 있어서 이 센터에서 경축 행사도 진행하고 장병들 모두가 안전하게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평화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군종의 역할은 특별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장 긴장되고 삼엄한 현장에서 장병들과 있음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0: 네. 아, 이렇게 듣기만 해도 정말 쉽지 않은 훈련인 것 같은데요. 무사히 잘 마치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아, 지금까지 칠성교당의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김도용 교무님께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법문 말씀 듣겠습니다.
1: 네, 저는 한우란 한 이치의 제1편 법문과 일화 6 돌아오는 세상 37절 말씀입니다. 법문은 항일 때에 부득이 군에 입대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몽불 위력, 부처님의 위력을 입게 하소서 라고 친히 써주시면서 그것을 체본으로 삼아 천 사람에게 한 바늘씩 떠서 술을 놓은 천인침을 만들어 항상 허리에 두르고 지내도록 하시었다. 이 법문입니다.
0: 네.
1: 위 법문처럼 과거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청년들이 전장으로 나갈 때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천 사람이 한 바늘씩 떠서 술을 놓은 천인침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최근 다녀온 KCTC 훈련에 앞서 훈련에 함께하는 2,500명의 장병을 위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의 군종병들이 함께 이 각 종교의 기도문과 또는 무종교인을 위한 기도문이 담긴 야전 군종카드를 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판 천인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훈련에 임하는 장병들이 군 생활관 안전하도록 늘 군종이 함께하고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몽원위력, 항상 진리의 은혜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몽불위력을 또 몽원위력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마음 한켠이 든든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교무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교무님의 신청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교무님?
1: 네, 군종은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김현창의 아침만 남겨주고 신청합니다.
0: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칠성교당의 생생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칠성교당에 계신 김도영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2개월 더 로맨틱.

미니 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1, 2, 3, get the beat. QWER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세레모니.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나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김상하 종토님의 글 원망을 감사로 돌리기 함께 나눠볼게요.

111년 전 어느 봄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온 세상이 은혜이고 삼라만상이 모두 부처임을 깨달으셨다. 그 깨달음은 한 시대에 머무는 진리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자리에서 다시 확인돼야 할 삶의 방향이다. 신앙인으로 50여 년을 살아오며 그 가르침을 알고는 있었지만 온전히 체득했다고 말하기는 부족한 시간들이었다. 살아오며 가장 깊이 자리했던 감정은 원망이었다.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어떤 분에 대한 미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졌다. 생각할수록 억울했고 이해하려 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분은 내 삶에서 은혜와는 가장 멀리 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좌선을 하던 중이었다. 고요히 마음을 들여다보던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한 생각이 스쳤다. 그래도 그분 덕분에. 아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울림은 깊었다. 한 생각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자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지로 만든 생각이 아니었고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다짐도 아니었다. 그저 문득 있는 그대로 올라온 감사였다. 정말 한 생각 차이였는데 그토록 원망스럽던 한 사람이 어느 순간 고마운 존재로 다가왔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마음이 바뀌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 이후로 그분을 떠올릴 때 더 이상 원망이 올라오지 않았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과 감사가 자리했다. 돌아보면 내가 특별히 무엇을 한 것은 없었다. 다만 의도해서라도 감사를 몸 안에 담으려 노력했다. 아침에는 염불과 좌선을 통해 나의 본래 마음을 확인하고 낮에는 보은봉공의 마음으로 맡은 바를 다하려 했다. 저녁이 되면 교당 동지들과 줌으로 상실기를 공유하며 하루 속 부족함을 반성하며 감사함으로 마무리했다. 매일 반복되는 나의 작은 실천들이다. 특히 마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나는 유무념을 감사로 삼아 본래 마음 자리를 찾으려 했다.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과 대조해보는 시간, 그 과정에서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감정에 끌려가던 마음이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순간이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나의 마음이 부처이고 원래 세상은 은혜라고 하셨는데 내 삶 속에서 가장 큰 원망이 사라지고 모두가 은혜임을 알게 됐다. 나는 끝없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유무념으로 내가 부처임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려 한다. 그렇게 한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다른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날이 오지 않을까.

원불교 신문에 실린 김상하 정토님의 글 원망을 감사로 돌리기 함께했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사라진 자리에 편안함과 감사가 채워졌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을 빨리 떨쳐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일상 수행의 요법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편안함과 감사가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허혜경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제8회 군종 콘텐츠 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선 오늘도 힐링 한 스푼을 주제로 다양한 군종 콘텐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장하는 재미와 감동의 스토리 또는 군생활 가운데 힐링을 얻게 된 군종 활동에 대한 콘텐츠는 종교 부문 내 회복 탄력성 강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보람찬 군생활을 했던 경험 그리고 전우회와 가족사랑 및 인성을 함양하는 내용은 선도 및 교육 부문에 출품하시면 됩니다. 제출 양식은 3분 이내의 뮤직비디오 또는 5분 이내의 드라마와 A4용지 3장 이내의 체험수기로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장병분들은 오는 6월 10일 수요일까지 국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시고 영광스러운 수상에도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0: 5월 16일 토요일 오늘 군중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존박의 Falling 준비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1: 충성!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봄바람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 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여 주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어린이나 노약자를 동반한 장거리 운행에서는 평소보다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랜 시간 운전하고 오래 쉬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는 이런 장거리 운행에서 감기나 소화불량 등 갑작스런 병이 나기 쉬운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멀미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멀미 증세가 있는 어린이는 차에 태울 때 가장 흔들림이 적은 뒷좌석 중간에 앉히는 것이 좋고요. 또 급출발이나 급제동 같은 급작스러운 운전을 하지 않는 것도 멀미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멀미약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정확한 복용 방법이나 용량은 꼭 약사의 지시에 따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차 안에서 지루해진 어린이들이 차창 밖으로 몸을 내놓거나 장난을 하면서 차 문을 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등 어린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대정경 인도품 29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재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산 종사 넝쿨 장리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오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도자의 처사에 네 가지 요령이 있나니, 첫째는 법규에 탈선됨이 없고 친소에 편착함이 없이 공평정직하게 처사함이요, 둘째는 소화를 놓고 전체를 살피며 근에 얽매이지 않고 원을 관찰하여 대국적으로 처사함이요, 셋째는 인정과 의리에 바탕하여 화기롭고 유여하게 처사함이요, 넷째는 회계를 분명히 하고 시정을 한결같이 명백하게 처사함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은아입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

0: 광주 원음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3월에서 5월 사이 많이 발생하는 황사는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강화하는 현상 또는 강화하는 흙먼지를 말하는데요. 황사 발생 시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 등을 유발하므로 노약자나 어린이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엔 보호안경이나 마스크, 긴 소매 의복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가하면 항상 손발을 깨끗이 씻고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 청결하게 합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이나 행동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대종사 하루는 역사 소설을 들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문인들이 소설을 쓸 때에 일반의 흥미를 돋구기 위하여 소인이나 악당의 심리와 행동을 지나치게 그려내어 더할 수 없는 악인을 만들어 놓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도 또한 좋지 못한 인연의 씨가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옛 사람의 역사를 말할 때에나 지금 사람의 시비를 말할 때에 실지보다 과장하여 말하지 말도록 주의하라. 대정경 인도품 5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

할 날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9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다운 덕인은 밝을 자리에 능히 밝고 어둘 자리에 능히 어둠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36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나 방심하면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1장 법문입니다.

0: 기쁨을 가져다 준 대신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는데요. 이제는 자연 그대로 생명력을 존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하고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게 근심될 현상이라.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취업을 돕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천하의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정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신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의품 3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니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55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우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 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보배가 있다. 옥으로도 못 견줄, 금으로도 못 견줄 무슨 보배인고 평생 닦은 덕이요 최후 일념 맑은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32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이념의 공부는 곧 일용행사에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니 이른바 보는 데에도 대중 있게 보고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동할 때에도 대중 있게 동하고 정할 때에도 대중 있게 정하여 비록 찰나간이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을 가지자는 공부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에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성인들은 현재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3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서 방송하는 광주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원음방송은 호출보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원음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늘 바라보는 아파트의 나무들이 하루가 다르게 잎사귀의 컬러를 바꾸고 있어요. 바람과 볕이 도와주고 계절의 공기가 키워준 덕이겠죠. 본격적인 여름이 되면 이 풍경의 채도가 얼마나 더 놀라워질까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고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첫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중에서 중생 제도하기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처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신성품 10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자로서 스승에게 법을 구할 때 제 마음을 다 바치지 아니하거나 정성에 끊임이 있으면 그 법을 오롯이 받지 못하나니라. 옛날의 구정선사는 처음 출가하여 몹시 추운 날 솥을 걸라는 스승의 명을 받고 밤새도록 9번이나 솥을 고쳐 걸고도 마음에 추호의 불평이 없으므로 드디어 구정이라는 호를 받고 중이 되었는데 그 후 별다른 법문을 듣는 일도 없이 여러 10년 동안 시복만 하되 스승을 믿고 의지하는 정성이 조금도 쉬지 아니하였고 마침내 스승의 병이 중함에 더욱 정성을 다하여 간병에 전력하다가 홀연히 마음이 열려 자기가 스스로 깨치는 것이 곧 법을 받는 것임을 알았다 하니 법을 구하는 사람이 이만한 신성이 있어야 그 법을 오롯이 받게 되나니라.

법을 구하는 이의 신성이 어때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법문이지요.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푸딩의 연주 레인보우 셔벳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5월은 감사와 보은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해온 부부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보은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와 교당에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

강자 노릇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애석히 여기노니 자신이 이미 강자일진데 늘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그로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궁할 때 더 도와주고 약할 때 더 보살펴 주어서 영원히 자기의 강을 보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6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 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사은님의 은혜 속에 지난 일주일을 원만히 보내옵고 오늘 원음방송 예회를 맞이하게 되오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이 예회에서도 또다시 다짐하오니 내면을 더욱 키워가는 신앙인, 수행인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은님께 감사하며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 챙겨 공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 모두 매사 공부심을 잘 챙겨서 후회 없는 시간들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대와 희망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며 마음 다짐을 하나이다. 모든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에 품은 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쉼 없는 정성심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그 정성심으로 하루하루 진급하고 영생을 통해 진급해 가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산종사법어 제2교리편 65장 법어 6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는 마음을 잘 사용하자는 공부법이요. 사람을 새롭게 바꾸는 묘방인 동시에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는 대도 정법이니라. 제1조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동시 사막 공부로 일을 당할 때마다 멈추는 공부를 하여 일심 정력을 쌓고 멈춘 후에는 다시 생각을 궁글려서 바른 지각을 얻고 또 옳은 판단을 얻은 후에는 바로 취사를 해서 결단 있는 실천을 하자는 것이요. 제2조는 미리 연마하고 준비하는 여유 공부로 일이 없을 때는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 물심 예축을 잘하자는 것이요. 제3조는 묻고 배우는 대성 공부로 천지는 법이요 산 경전이라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공부하는 대중을 놓지 말고 경전과 스승을 정하여 사제의 훈도로 늘 묻고 배우자는 것이요. 제4조는 의심을 풀어내는 정각 공부로 일과 이치 간에 의심권을 하나씩 적어두고 어미닭이 알을 품듯 알맞게 해두를 단련하여 의심을 풀어내자는 것이요. 제5조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정려 공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복잡한 신경을 쉬고 마음을 텅 비우는 염불, 좌선, 심고, 기도, 송주의 시간을 가져 마음을 고요하게 하자는 것이요. 제6조는 반성 대조하는 성찰 공부로 일을 지낼 때마다 반드시 반성을 하여 시비를 감정하고 취침 전에는 일기기재와 유무념 대조로 그날의 죄복을 결산하고 다시 한번 본원을 챙기자는 것이니라. 대종사께서는 과거에는 천생해야 할 공부를 이 회상, 이 법으로는 단생해야 할 수도 있고 평생해야 할 공부를 정성만 들이면 쉽게 이룰 수도 있다고 하셨나니 이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 공부야말로 천년의 만보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밝혀주신 공부법이니라.

0: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정오인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법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몸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일요 법회를 참석하고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나의 몸과 마음을 잘 보호하고 지혜를 얻어서 나는 물론이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이유가 클 것입니다. 저도 마음 공부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더 오롯하게 깊이 해보고자 하는 바람이 커지는 것은 내가 진급해서 나도 행복해지고 내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와 내 주변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일상수행의 요법 5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8조목도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이 감사생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감사생활을 본격적으로 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하면 할수록 기쁘고 행복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 함께 행복 세상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감사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공부를 세 단계로 구분지어서 말씀드리고 정전 4대 강령 중 지은 보은의 법문을 기준 삼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은 보은은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의 도를 채받아 보은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들으시면서 이 시간이 함께 행복해지는 소중한 기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의 감사 생활입니다. 저는 지금 중앙중도훈련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도 훈련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바로 영광국제마음훈련원인데요. 주말에는 교도정기훈련이 이루어지고 주중에는 일반인 단체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중 종종 야근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로감이 많이 몰려왔고 특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명상 지도자로서 컨디션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라 피곤한 마음과 미루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들과 또 맡은 일을 잘 해내야 한다는 생각들과 그 계류감이 점점 커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띄기 시작한 교무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교무님은 저희들을 만날 때나 교도님들을 만날 때나 또 일반인들을 만날 때나 언제 어디서나 환한 미소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시며 버거운 스케줄이어도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저는 의문이 걸렸습니다. 저 교무님은 어떻게 저렇게 미소를 지을 수 있지? 저분은 뭐가 그리 기쁘고 행복하실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 분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비법을 알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일기였습니다. 그분은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기를 쓰셨는데 감사일기를 적기 시작하고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는 말을 듣고 그 순간 아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3년을 목표로 하고 지금 1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쓰기 시작한 이 감사일기는 엄청나게 장황하고 대단한 일기가 아니라 한 건당 노트 한두 줄 정도 쓰는 것인데요. 하루에 세 조목을 찾아보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대종사님 법을 공부한다는 내가 이렇게 감사 일기가 어려워도 되나 싶을 만큼 저에게는 초반에 이 감사 일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 일기를 쓰기 위해 감사 거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내가 손이 있어서 이렇게 감사 일기를 쓸 수 있네? 어? 내가 눈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네. 또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화도 냈다가 공부도 했다가 보온도 할 수 있네?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스스로 내 몸에 대해 깊은 감사심이 마음 가득히 차오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심고를 올리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또 어느 날은 공기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구나. 이렇게 단단한 땅이 있어 내가 어디든지 걷고 움직일 수가 있구나.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공부와 위안을 얻을 수 있구나라면서 점점 마음과 생각이 점점 더 넓어지더니 최근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있지만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큰 공부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 제 마음이 교단과 스승님들에게까지 사무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나는 지금까지 무언가를 내가 얻어야지만 소유해야지만 현실적으로 물건이 있어야만 또는 도움을 받아야지만 감사라고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많은 반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감각이 생기고 나니 하루에 세 개의 감사일기가 어렵지 않게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나 진짜 감사 생활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하는 감사 생활입니다. 교도님들도 공부를 할 때 언제가 제일 힘드십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면 공부가 술술술 잘 되는데 마음이 불편할 때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이 안 편할 때라 하면 바로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미움이 일어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 그때 이 감사 공부가 길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른 지역 시청 담당자와 협업으로 행사를 진행할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뭔가 불편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숙소에서는 음식물 반입이 안 되는데 방에서 쓸 식기와 쟁반을 달라고 한다든지 9시 반까지만 공용 구역을 쓸 수 있다고 처음부터 안내를 드렸음에도 10시가 넘게 영화를 시청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마무리하고 습관처럼 책상에 앉아 감사 일기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와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한참을 일기장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요란하니 감사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 일기 써야지. 감사거리가 뭐가 있더라 하면서 하루를 곰곰이 되짚어보면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한 조목, 한 조목, 한 조목 세 가지를 적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제 머리와 가슴 속에 있었던 그 시청 담당자와의 일, 감정들이 없어진 걸 알았거든요. 아, 이게 마음을 놓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부촉품 일장에 무슨 일이나 그 일을 지어나갈 때에는 천만 년이라도 그곳을 옮기지 못할 것 같으나 한번 마음을 놓기로 하면 일시에 허공과 같이 흔적이 없나니라고 하신 말씀이 평소에 저에게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법문이었습니다. 형상 없는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형상 없는 마음을 어떻게 놓는다는 건지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경계를 당해서 힘이 들면 그 마음을 놓아버리라는 법문들을 수도 없이 들어봤지만 느낌을 확실하게 받은 때는 그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놓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고 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저는 그동안 원망심을 감사심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원망이 일어나는 마음은 제 노력으로는 바꾸기 어려운 일입니다. 원망이 들 때마다 원망이 일었던 그 경계와 마음을 가지고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또 12이해를 나눠서 그 마음을 분석도 해보다가 그렇게 해보면 볼수록 저에게는 오히려 혼란이 생기고 헷갈리는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생활을 하고 보면 원망심과 원망생활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체험이 있었고 저에게는 이 체험이 공부의 방향을 바꿔주는 아주 좋은 그리고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원망심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심에 끌려가는 나의 생각을 딱 끊고 주의를 감사로 돌려서 집중하기만 하면 그 원망심을 힘을 잃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져서 감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망심이 마구마구 일어나는데 원망하는 생각이 자꾸자꾸 일어나는데 어떻게 딱 끊고 내려둘 수 있을까요? 일어나는 마음은 그대로 인정하되 그 생각으로 인해 원망 생활까지 가지 않으면 됩니다. 원망하는 생각을 어떻게 안 나게 하나요? 선택권, 선택권. 이 선택권이 나에게 있음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요란한 마음을 선택해서 원망 생활을 할지, 행복한 마음을 선택해서 감사한 생활을 할지, 그 순간, 그 경계를 대하는 그 순간, 선택하는 몫이 나에게 있음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면서, 어떤 일을 대하면서 마음이 요란해지고 원망심이 들 때 그렇구나, 내가 많이 힘들구나, 불편하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더 원망심을 내지 않고 먼저 다른 감사한 일과 행복함을 느끼는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움푹 침푹했던 내 마음들이 잔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경계를 만나 요란해진 마음을 잠시 놓아두면 내 마음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면서 일의 해결점이 보이기도 하고 또는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원망과 감사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원망을 택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감사를 발견하고 집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용심법을 터득하는 길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감사일기를 통해 감사 생활을 배웠고 마음 쓰는 원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경계를 당하여 요란해지면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 이런 여러 마음들이 올라옴을 느낍니다. 그러면 마음은 조급해지고 사나워지고 무거워지고 몸에는 열이 나고 생각에는 여유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 그 마음을 선택하지 않고 내려놓아 봅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을 해봅니다. 그러고는 그 일들에서 감사함을 찾아 집중해봅니다. 그렇게 조금씩 요란하고 원망스러운 감정에서 멀어지다 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 상대를 이해할 수도 있고 나의 언행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살아나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느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게 참 행복한 거구나. 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감사일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내려간 6개월쯤이 되어갈 때 조금씩 감이 잡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부를 할 때에 혼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원망할 일을 감사하는 감사 생활입니다. 이 부분은 제목만 들어도 조금 버거운데요. 자력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꼭 타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팁은 바로 문답 감정입니다. 법의 문답이라는 격식을 갖추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나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나 취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도인이나 스승, 도반에게 감정을 받는 것을 문답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정전,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상시훈련법 중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1조에 상시응용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 문답 감정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부분들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치심 때문이리라 짐작해 봅니다. 공부를 하는 중에 있는 우리는 실수도 하고 잘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것도 대단히 마음의 실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딱히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저는 업무를 하다가도 잘 풀리지 않으면 함께 근무하는 원장님이나 모 교무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스스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상황과 시간 순서대로 그리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놓친 부분을 알게 될 때가 있고요.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묘방을 상대에게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 의견과 다른 방향의 말을 듣게 되면 때로는 자존심도 상할 때가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만의 고집이었는지 어떤 것이 더 공익을 그리고 정의에 부합한 취사였는지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효과는 나의 가치관과 의도를 공유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일이 발생하더라도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이해해주는 심사심우가 있다는 든든함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제로 나를 제일 잘 알고 함께하는 버부, 시무가 있어야 나의 공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당의 교무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도 있고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 될 수도 있으니 나의 생각과 울 안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닌 문답 감정을 받으며 생각을 키우고 깊어지게 해봅시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은 한계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한 인간이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의 공부 수준보다 더 진급하기 위해서는 스승님께, 지도인에게, 함께 공부하고 있는 도반에게 문답과 감정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분별심과 주착심을 알아차리고 어색하지만 나의 습관과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보는 용기를 얻는 것이 문답 감정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나의 감정들을 해소하는 차원이었지만 점점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되고 나의 언행들과 표정들을 살펴볼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모르던 무의식에서 발현되어 무심코 나온 말과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스스로도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하고 의아했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그 경계를 나의 마음들을 살펴보고 집중해보니 시간이 지났기에 없어졌을 거라 잊고 있었던 나의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민들이 그 시기가 지났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묵혀 있었던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흔적들이 비슷한 때를 만나고 비슷한 경계를 만나게 되니 방어 기제로 나왔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 저 깊숙한 곳에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문제들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상실감보다 환희심과 경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육군을 통해 받았던 모든 것들이 저장되고 있는 현명한 이치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때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와 때가 되었기에 내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구나, 인식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 안에 있었던 경계들을 공부하며 지내고 보니 마음이 더 자유롭고 감사함이 충만되고 행복함을 느끼며 감사 생활에 더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문답 감정을 받지 않았더라면 더 큰 행복과 감사 생활을 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되어지니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공부법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곳에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켜주고 진급시켜주는 소중한 기회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공부에 더 정진하고 보훈하고 싶은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은 보은 법문을 기준 삼아 저의 감사생활 공부 3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의 감사생활입니다. 두 번째 단계,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는 감사생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원망할 일을 감사하는 감사생활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것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생활하는 것보다 더 큼이 없고 세상에서 잘못 사는 것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싶으신가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친구들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으면 하시나요? 그렇다면 감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부터 족공을 하고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해봅시다.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닌 나의 체험과 달라진 모습으로요. 그것이 다름 아닌 성불재중하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저 또한 대종사님께서 펼치신 이 법의 전체를 다 이해하고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평떼기를 하다 보면 대종사님의 법신을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손을 잡아주실 수도 있으리라 기대도 해봅니다. 교도님들, 우리 이번 만났을 때 감사생활로 나와 우리 모두가 행복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공부인이 되시길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너희 덕분에 선생님도 배워.
3: 서로를 향한 이 한마디가 교실을 바꿉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준 선생님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해준 학생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교실을 만듭니다. 존중은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에게 건네는 마음입니다. 광주교육은 학생과 교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4: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위해주는 정신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요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오늘은 솔성조는 16조 솔성조론 가지고 네. 우선 전체적인 개요 솔성조론이 차지하고 있는 교리상 위치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솔성조론을 받들 것인가 그런 개요적인 것부터 말씀을 받들고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 예, 예. 솔성이니까 거나리 솔자 성품상세 아니에요. 진리를 잘 수호하고 잘 활용하고 또 성품을 잘 수호하고 잘 활용하는 거 여기 솔성이죠. 처음에 선을 배우지 않아요? 좌선을 통해서 하고 선에 좀 익숙해지면 무시선 공부를 하고 좀 선에 통달하면 통만법 명일심 모든 형상 없는 것을 보나 형상 있는 것을 보나 마음 한마음 밝히는데 공부를 집중하라 통만법 명일심 공부 그래서 들어가죠. 깨달음이죠. 처음에는 정신을 일도하고 집중하는 거 일심을 모으는 것에 집중하다가 다음에 깨달음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지혜를 밝히는 그런 공부로 나가지 않아요?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냐? 마음을 밝혀서 뭐 하자는 거냐? 거기서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깨달음으로 만법, 천하 만물을 태울 때에 그를 선용하라. 처제 내 육군을 선용하고 응? 육군을 선용하고 천지 만물을 선용하고 이것이 이제 솔성이라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솔성은 의미가 대단히 수행자로서 결과물이요. 결과물이고 대단히 그 법유가 광범하고 능력 있는 수행자지요. 쉽게 말하자면 능력을 갖춘 수행자예요. 그것이 솔성요론의 주제입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진리세계의 솔성, 사실세계의 솔성 이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 사실세계의 솔성이라는 게 뭐냐. 사실세계는 지금 천지 만물이 사실세계 아니에요.

0: 그렇어요. 이런 세계에 살면서 솔성이라는 건 뭐냐, 만법선용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저 우리 원불교 총부하고 황등하고 그 사이에 큰 호수가 있었거든요. 그 호수를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제 평야지로 바꿨죠. 개척을 했어요.
1: 자연적으로 메꿔진 게 아니라?
0: 아니죠. 다 물을 빼버리고 평야지로 만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1: 호수를 없애버렸구만.
0: 그렇죠.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걸 수리조합이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불렀어요. 거기 평야는 우리 어렸을 때 수리조합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수리조합에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1: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네네.
0: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청춘, 네. 청춘 선진께서 여섯 필지, 대단한 논이죠. 여섯 필지면 광장입니다. 1200평.
1: 네, 그렇습니다.
0: 대단한 논인데 그걸 희사를 했어요. 거기 수리조합의 논을.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희사를 받고, 거기다 이제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1: 네.
0: 그러니까 그해 가을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 착항을 둘러보러 나가셨어요, 가을에.
1: 네.
0: 그래 이제 돌아오시는 길인데 땀이 잘 흐른 거예요. 너무나 더워서. 그러니까 문정규 선인인을 데리고 가셨다 오시다가 그늘에서 쉬게 됐어요. 땀을 식히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문정규에게, 정규는 솔성을 아는가? 그랬어요. 솔성을 대답을 못했다. 솔성을 얼른 물으시니까 대답을 못했어. 우리도 얼른 물으면 대답 못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쉽게 생각해 봐라. 그래서 대답을 허물허물했어. 정답을 못하니까. 저 앞에 고추를 누가 말리고 있어서 농부가. 네. 저 앞에 고추 말리고 있지 않냐?
1: 네, 네.
0: 저 햇볕에 고추를 말리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이 그늘에 땀을 식히는 것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솔성이니라.
1: 네.
0: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1: 네.
0: 이게 만법선용이죠. 네. 햇빛에는 고추를 말리고 네. 그늘에는 네. 땀을 식히고 이게 만법선용이요. 이것이 솔성이에요. 사실세계의 솔성. 그렇잖아요.
1: 네.
0: 사실세계. 이 솔성을 잘해. 도인이 되려면, 우리 수도인이 되려면, 또 아주 그 훌륭한 불자가 되려면 솔성을 잘해야 돼.
1: 예.
0: 교화할 때 교화자로서 솔성을 잘해야 되고, 일반 교도는 교도로서 솔성을 잘해야 되고, 예. 언제든지 솔성을 잘하는 사람한테 인기가 돌아가고 공경함이 돌아가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이게 솔성 의미는 이렇게 장대한 건데, 또 하나 뭐라고 했죠? 진리세계의 솔성이라고 그랬죠?
1: 그렇습니다.
0: 진리세계의 솔성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 알아. 사막이죠. 마음을 사막으로 잘 쓰는 거. 아까는 형상 있는 세계, 그 사물을 은혜롭게 잘 선용하는 거. 그것이 솔성이고, 이제는 내 마음을 지혜롭게, 형상 없는 정신을, 마음을 지혜롭게 쓰는 거. 그것이 솔성이라고 말씀이죠. 그래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는 것. 이것이 형상 없는 세계의 솔성이다. 정신세계의 솔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 네.
0: 정신세계의 솔성. 이 정신세계의 솔성이 어려운 것 같아도 쉬워요. 또 쉬운 것 같아도 어렵고, 훈련을 하면 쉽고,
1: 네.
0: 훈련을 안 하고 그냥 알고만 있으면 어렵고, 공부가요, 실제로 자기가 경계를 당해서 자꾸 훈련을 하고 닦아야 쉬워지는 거지.
1: 네.
0: 알기만 하고 그냥 생활하는 사람은 공부가 어려워요.
1: 그러니까 그런 말씀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각하고 증득하라.
0: 증득하라.
1: 네,
0: 그러지요.
1: 네, 예,
0: 증득해야 내 것이 되니까. 네,
1: 자각하고 증득하라.
0: 그렇죠.
1: 네, 네.
0: 그래서 제가 우리 방에, 정화관 방에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귀뚜라미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보다 구멍이 없어. 화장실에 아무 들어올 구멍이 없어. 근데 그때 누가 와서 환기통 하나를 만들어준 것이 있어요. 천정으로 네. 구멍 내갖고. 아, 이 화장실에 구멍이 없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왔어 도대체. 그런데 이제 해방시켜야 할 거 아니야 들어왔으니까.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차불나가지고 차불 수가 있어야지. 조금만 가고 휙도만 가고 조금 휙도만 가고. 아이고 귀뚜라미 그 촉이 빠른데. 포기했죠. 너 알아서 해.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는 밤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보니까 귀뚜라미가 없는 거야. 귀뚜라미가 없어. 아 이놈 봐라. 이게 솔성이다. 응? 귀뚜라미가 정신을 차렸겠지. 지가 들어온 구멍을 알아냈겠지. 지가 들어온 구멍으로 나갔으니까 나갔지 못 나가요. 귀뚜라미가. 네. 없더라니까. 내가 잡아서 해방시키려고 했는데 지가 나갔어. 하하. 이 미물세계에도 솔성은 있다.
1: 네.
0: 미물세계에도 솔성이 있어야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요.
1: 그것이 이제 본능이라고도.
0: 그러죠.
1: 네, 네, 그렇죠. 네. 네.
0: 아무리 미물이라도 솔성이 없으면 생명체를 유지 못해요.
1: 아, 그 어마어마한 만물의 세계가.
0: 예. 네.
1: 전부 그 솔성, 그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 그렇다 말이죠.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1: 네.
0: 솔성이라는 건 꼭 수행자에게만 네, 네, 네.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본래 그런 솔성의 그런 범위가 있어요. 그래야 네. 살 수 있는 거예요.
1: 네네네. 네, 네.
0: 불가에는요, 이런 화두가 있어요. 호리병에 파리가 들어왔는데,
1: 네.
0: 저 호리병을 깨지 않고 파리를 해방시켜라. 그 화두가 있어요. 파리 이 녀석은 호리병 하면 들어오면은 곧 죽지요. 퍼덕퍼덕 하다가 물에 빠져 죽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살라고 유리병이니까, 호리병 유리병이니까, 살라고 밖으로 막 나고 올라오려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뻥 떨어지니까 그 아래는 물이거든.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데, 호리병, 그 파리를 호리병을 깨지 않고 구해내라. 그랬으니, 어떻게 구해낼 거야. 그 스님들 화두요.
1: 네.
0: 전에 내려오는, 파리 그놈이 말이죠. 솔성을 해야 들어 나올지요.
1: 구멍에 박혔는데 터졌어.
0: 아니, 아래는 서졌어요.
1: 아, 그, 아, 네, 파리 뒤에 그랬습니다.
0: 아래는 서졌어요. 그러니까, 지가 들어온 군역을 알아내야 그런 거 아닙니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못 하니까 집착, 분별. 집착과 분별을 하니까 죽고 말지요. 분별과 주착을 놓아버리고, 온전한 생각을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아래로 들어왔지. 나가는데, 그걸 못 하거든요.
1: 그렇게 팔이 가게 되면, 팔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0: 그렇게 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거, 이것이 정신세계의 솔성이에요. 우리가 마음공부, 사막공부를 잘하자 이러지만은, 마음공부, 사막공부, 이것이 다 솔성이에요.
1: 그러니까 그 동물 세계 야성 동물 세계도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개들도 하나는 숨는 거, 그다음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공격하는 거. 그 두 개가 이제 본능적으로 가지고 나온단
0: 아,
1: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가 적용이 되는 데가 있고 먹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0: 아, 그렇죠.
1: 그것을 잘 고르는 게 개들의 속성입니다. 아무 데나 달라들었다 획 먹히버리니까.
0: 그러죠, 그러죠.
1: 네네네.
0: 지가 달리게 생기면 우리 피해버리죠.
1: 피해버려야 됩니다. 네네네.
0: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솔성 의미를 광범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육군 동작하는 것도 솔성이고, 이 모든 사물을 선용하는 것도 솔성이고, 또 하나, 세상. 이 넓은 세상,
1: 네.
0: 인류사회,
1: 네.
0: 인류사회를 어떻게 할 거냐. 인류사회를, 그 인류사회를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구현하는 것이 원불교의 소이다.
1: 네.
0: 이렇게 소태상 부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1: 네, 네, 네.
0: 그런 말씀하시는 사람 물론 없어요. 성자 가운데.
1: 네. 네.
0: 인류사회 전체를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구현시키자, 구제하자. 이것이 큰 솔성이죠.
1: 네.
0: 이 솔성 의미는 꼭 그렇게 간단하게 마음을 잘 쓰자 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고 아주 광범한 의미를 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 네. 솔성여론을 이렇게 전부 한번 이렇게 봉독을 해보니까 기초적으로 그 도가에 들어와서 불지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이 아닌가.
0: 그렇죠.
1: 저는 이제 이 방향성을 생각해 보니까요. 나무에게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뿌리는 땅으로 들어가서 수분과 영양을 빨아들이는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성. 나무 위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방향성. 근데 그게 거꾸로 되면 방향성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0: 그러죠.
1: 나무가 나무가 될 수가 없고 그냥 고사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나 어떤 마음 공부의 세계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솔성여로 16절을 만나면 대종사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줬구나. 이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
0: 예.
1: 그래서 그 초입자, 그다음에 일반 교도님들이 솔성여론을 받드는 자세가 또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을 한번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0: 세속에서 살면 분별 주착의 세계죠.
1: 그렇습니다.
0: 세계인데 공부하러 들어온 제자 가운데
1: 네.
0: 그 세상에서 살던 성격
1: 네.
0: 그런 걸 버리지 못하고 버리려고 해도 잘 안 버려지는 그런 품성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대중의 눈에 거슬리는 저 사람은 원불교 회상에 들어와도 회상에 큰 손해만 보지 이익은 없겠다 그런 관념이 대중의 마음속에 심어지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그럴 때
1: 네.
0: 대중이 입을 모아서 회의를 했어요.
1: 네, 네.
0: 대종사님 아무개는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겠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 사람을 두고 탁 낮추시고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가면 그 세상이 좋은 세상 되겠냐? 첫째 말씀이 그 말씀이야.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가면 좋은 세상 되겠냐? 세상을 좋은 세상 바꾸려고 우리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 공부하는 것만 생각했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생각을 안 했단 말이야.
1: 네.
0: 수양 도량하고 저 세상하고 둘로 딱 봤어.
1: 그렇겠죠.
0: 그런 견해를 부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잘 오겠냐? 여기 있을 때 잘 오도록 해야지 않겠냐?
1: 아, 네.
0: 그렇게 해서 딱 따뜻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훌륭한 제자가 되게 만들었다 말씀이죠?
1: 네.
0: 이렇게 국이 커야 하고, 선용하는 정신이 넓어야죠.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명체 어떤 생명체든지 생명을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본성적으로도 솔성하는 성질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잘 키우는 거예요.
1: 예.
0: 아까 그 식물이 땅을 향해서는 뿌리가 내려가고
1: 그렇죠.
0: 그래서 줄기가 올라가듯이 그래가지고 물기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받아서 결실을
1: 네.
0: 맺는다. 그
1: 네.
0: 얘기했잖아요.
1: 네네네.
0: 그렇지 우리가 교화를 할 때에도 나를 제도할 때에도 특장점이 다 있어요.
1: 네.
0: 그 점 가운데 그 잘하는 면 법도 있게 잘하는 면이 다 있어요. 아무리 성격이 거칠어도
1: 네.
0: 그런 걸 잘 키워 올려야 돼. 키워 올려야 돼.
1: 그렇습니다.
0: 예. 자꾸 꺾어서 이렇게 뭐 하지 말고 키워. 나무 전지라는 거 보면 알아요. 나무 전지사가 보는 뭐냐? 막 싹싹싹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난해요. 내가 두고 보니까 가난해. 근데 나무를 키울 것은 잘 키우고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 서로서로 잘 살게 만들고 이런 철학이 있어야 나무를 자르는 거인데
1: 네.
0: 그냥 막 자랐다고 커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듯이 사람의 성품과 생활과 행동을 바를 때에는 그 온전한 수양, 연구, 취사, 정신적인 세 가지 방향에 맞는 것은 키우고 안 맞는 것은 절제하고 이렇게 해서 잘 형상 없는 마음도 키우고
1: 네.
0: 형상 있는 사물도 키우고
1: 네.
0: 이렇게 하는 것이 솔성이죠.
1: 네, 네,
0: 솔성
1: 네.
0: 의미가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네, 네, 참 네. 잘해야 돼요.
1: 그 서양에서 그 관현악단 이런 그 150명의 악단을 가지고 있는 그 지휘자가 그 명지휘자는 그 바이올린, 비올라, 뭐 콘트라베이스, 뭐 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꺼내주는 거.
0: 끊어주는 거. 오, 오.
1: 그게 명지휘자라는 거예요.
0: 지휘자.
1: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잘하냐. 가장 낮은 음의 장점이 있느냐, 가장 높은 음의 장점이 있느냐, 그런 점을 다 파악해가지고 잘 배치해서 그 사람들 모든 것을 끄집어 내줘야 내주면 그게 이제 명지휘자다 그런 얘기를
0: 좀 하고
1: 있더라고요. 그냥 예. 앞에서도 악보 그 악보만 보고 흔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장점 그것을 그렇게 끄집어 내주는 사람이 명지휘자라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인생살이 만생의 명지휘자였던 것 같아요. 어느 것도 다 버리지 않고 거기에 맞겠다 쓸모있게끔 그 작용하신 거 보면 그 참 큰 어른이시다 그런 생각도 들 때가 네, 있습니다.
0: 네.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갈 때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다 밑에 있잖아요.
1: 응? 네.
0: 다 밑에 있어요. 그러듯이 수행자도 실력을 갖추어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
1: 네.
0: 다 이게 아래로 잘 보이지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다 부처님이다.
1: 네.
0: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은 불성을 얻어서 불성을 보아서 부처님의 실력을 갖추면 모든 것이 그와 같이 아래로 보이고 내가 다 활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이고 또 선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이고
1: 네.
0: 제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이고 이렇게 우리가 대인 전문을 할 때 그냥 친부다, 뭐 친족이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1: 네.
0: 속마음이 중요해요. 겉마음으로는 친구처럼 친족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속마음으로는
1: 네.
0: 불심으로 불성으로
1: 네. 네.
0: 그렇게 솔성을 다해서 태운다면 아, 그 만법선영이 되고 모든 사람이 귀에 앉을 수가 없죠.
1: 네.
0: 속마음이 중요해요. 속마음에 솔성의 도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유가의 그 맹자,
1: 네.
0: 솔성지도, 솔성지도를 맹자가 주장했거든. 그것이 그거예요. 솔성이라는 건 도로서 행하라. 우리가 그 수행자로서 도를 깨달아서 도를 행하자는 건데,
1: 네.
0: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그런 도, 길도, 도의 핵심이 없으면은 솔성을 할 수가 없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아무튼 그 솔성료로는, 그 성불 재중의 첫 걸음. 아,
0: 그러면요.
1: 내리고,
0: 그러면요.
1: 그 다음에 재생구세의 기초 작업이다.
0: 네, 기초 작업이다.
1: 네네. 그렇게
0: 그렇습니다.
1: 그건 한 조목 한 조목을 존재를 받들고, 그 증득하고, 그런 데까지 이렇게 공을 들여보는 그런 계기가 좀 여러 사람들이 되기를 좀 기도 좀 하고.
0: 아, 그럼요.
1: 네네네.
0: 어. 늘 그 자기, 자가 반성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
0: 이게 아르마리로 굶굴리고 해서 깨달은 바를 불가에서 있는 보림이라고 그래요.
1: 네.
0: 깨달은 바 그것을 묵혀두지 말고
1: 네.
0: 접어두지 말고
1: 네, 네, 네.
0: 아주 생생하게 활용해서
1: 네.
0: 활용해서 속마음은 고요하고 영명한 가운데
1: 네.
0: 그 육근을 통해서 활용함으로써
1: 네.
0: 선용함으로써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1: 네.
0: 그게 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성은 마지막 단계예요.
1: 네.
0: 수행자의 마지막 단계.
1: 아하.
0: 수양하고 연구하고 취사하는 취사. 그러므로 대중대표께서 수양연구 요론에 보면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인생인으로 태어났으면 수양이 가장 중요하다.
1: 네.
0: 이건 딱 낙점을 찍었어요. 수양이 가장 중요하니라. 그런데 수양을 뭐게 하는 거냐. 네. 그걸 밝혔거든요.
1: 네, 네.
0: 수양이라는 것은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1: 네.
0: 수양을 해야 자성 광명이 밝아져가지고 무엇인가 깨달아진단 말이죠. 네. 깨달아져. 수양을 안 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므로 수양이라는 것은 깨닫기 위해서 지혜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다 말씀이죠.
1: 네, 연구를 위해서 한다. 연구는?
0: 그럼 연구는? 연구는 뭐고자를 하는 거냐?
1: 네.
0: 휴사를.
1: 그렇습니다.
0: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
1: 네, 네, 네.
0: 이렇게 딱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훌륭한 말씀입니까?
1: 네.
0: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수행자는 자기가 과연 이 세상에서 회복을 구하는 사람인가? 응? 사람을 대우고 교화자를 대하고 사물을 대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 잠을 잘 때까지 회복을 구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번번하게 어저께 살듯이 오늘 살고 오늘 살듯이 내일 살고 이런 사람인가. 잘 반성해 볼 일이죠. 예, 솔성 여론은 참 중요한 항목이에요.
1: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숨을 쉬었기 때문에 몇십 년 사는데 몇백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사는데 마음 먹고 숨을 쉬는 것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0: 아, 그렇지. 그냥 숨어지지.
1: 그냥 쉬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마음 먹고 하는 그 다짐하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죠.
1: 네,
0: 맞아요. 그런 거예요. 사라지는 대로 살면 안 된다.
1: 정희천이라고 하는 그
0: 정희천.
1: 네, 그 유가의 인물이 논어를 읽기 전에도 그 사람. 논어를 읽은 후에도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은 논어를 읽지 않은 사람이다.
0: 아르바리로 그쳐버렸어.
1: 야, 내가 대중경을 학교 때부터 그렇게 많이 봤지만 읽기 전에도 조정덕
0: 아니요, 주사님. 주사님은 그걸 안 했어.
1: 그렇습니까?
0: 내가 증명할게.
1: 그래서 저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대종사님께서 분명히 솔성요는 16절을 다 또 내주신 어떤 본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수행자여 열심히 깨닫고 증득합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네. 인사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0: 네, 고마웠어요.
1: 네네네네.
0: 감사해요. 네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2: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1: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2: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3: 경농이 만듭니다.
4: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온
4: 경농의 스티온.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4: 온
2: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4: 스테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2: 경농의 스테온. 경농이 만듭니다.
5: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6: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교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설성년론의 구체적인 그 조항 1번은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대종사님께서 뒤로 갔던 조항을 이렇게 1조로 내놨다는 그것도 좀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이 일본으로 내는 거 항상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그러죠.
1: 어쩌면 소청대는 대장일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 받들고 싶습니다.
2: 간명하게 말하면 네. 허망한 것을 믿지 말라.
1: 네, 사람도 허망하다.
2: 실상을 믿어라 그 말씀이거든요.
1: 네.
2: 또 둘은 밖으로만 믿지 말고 네 마음을 믿어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 네 마음을 믿어라.
2: 마음을 믿어라.
1: 네네. 네.
2: 이게 불가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1: 네.
2: 불가에도 서머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너무나 슬픈 일이니까 아라니 이렇게 울었대요. 아라니 아주 그 철 시봉하고 그런 제자라
1: 네, 네.
2: 부처님께서 많이 귀해하셨는데 너무 우니까 울지 마라. 물을 말이 있으면 물으라. 그러니까 나란히 묻기를 세존께서 열반하신 후에는 우리는 무엇을 믿으리까
1: 아하.
2: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1: 아하.
2: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즉답하시기를 내가 그간 설한 법이 있지 않느냐. 법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근원이에요.
1: 네.
2: 근데 우리 소태산 부처님은 사람만 믿지 말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1: 네, 그 법을 믿어라.
2: 네, 그 네. 내용을 네, 네, 네. 정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법이 뭡니까? 진리지요.
1: 네.
2: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1: 네.
2: 법과 진리는 응연히 그냥 그대로 계시는 거이고
1: 네, 네, 네.
2: 응연히 그대로 계시는 법을 믿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믿으면 쓰겠냐? 그러지요. 네가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슬퍼한다. 네가 움직임이 없는 자리, 항상 광명한 자리, 그 자리를 믿고 따른다면 그렇게 슬플 일이 없다. 그 말씀이죠. 슬픈 것은 한없이 슬프죠.
1: 네.
2: 스승이 돌아가시는데 슬픈 일인데
1: 네.
2: 그냥 무한적으로 슬픔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인생사가 그래요. 그런 네. 일이 참 많아요. 법을 믿으라 그 말씀은 불변의 진리, 불변의 성품 믿으라 그 말씀이고 그래서 다른 말씀 바꾸면 자성불 신불, 신불을 믿고 신불을 닦고 신불을 깨닫고 그것을 떠나지 말라. 진실로 믿을 것은 신불이다 그 말씀이죠.
1: 자성불.
2: 네. 밖으로 믿는 것은 허망하다. 신불을 믿고 신불을 깨닫고 신불을 실천함으로써 본인에게 해와 복이 돌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부처되는 길로 안내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법이라는 것은 우주에 충만한 것이 법인데 법 아닌 것이 없죠. 불가에서는 만법이라고 그러는데
1: 네.
2: 소나무나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이나 이런 걸 그냥 만법이라고 그래요.
1: 네.
2: 그 법을 믿으라는 말씀은 그렇게 형상 있고 변하는 법이 아니고 형상 없는 진리를 믿으라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저 우스운 얘기로 우리 원로원 앞에
1: 네.
2: 잔디밭에 잔디를 잘 깎으면 일원상이 되어요. 이렇게
1: 네.
2: 넓은 잔디밭인데 잘 깎아서 일원상을 만들어 놨어요.
1: 네, 네, 네, 네.
2: 민사님하고 김정용
1: 문사님.
2: 문사님하고 저까지 이제 서히 나가는데 책사하고 서히 나가는데 문사님이 얼른 해학적인 말씀을 해요. 어이 민산 이론상 여기 있네 저러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제 같이 가는데 이 민사님 참 지혜로운 분이거든. 즉답이 나는 변하는 건 안 믿네. 그렇게 해주더라고. 나는 법을 믿는다 그 말씀이에요. 예, 법을 믿어야죠. 불교는요 불상을 모시지 않아요.
1: 그래도 붙였는데 네.
2: 원불교는 일원상을 모시지 않아요.
1: 네.
2: 그 차이죠. 그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 지금 서양에서도 원불교를 굉장히 한다대요. 교단은 작고 미미해도 그 정신과 기조를 높이 숭앙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는 말이죠. 큰 노성돌이 우거진 그 솔밭에 이제 자그마한 솔씨가 난 거예요. 네. 갈수록 노성은 늙어서 죽을 거이고 그 작은 솔씨는 커서 큰 소나무가 될 테니까 그런 거를 미리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밝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교세가 넓어진다 이렇게 확장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교법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법 정신.
1: 네.
2: 그게 법이거든요. 법을 믿으라 하신 거예요. 교세를 보고 믿지 말고 법을 보고 믿으라.
1: 성산 중법사님께서 이 법 외에 다른 법이 없나니라. 이 그렇죠. 법에 또 다른 법이 없나니라. 그렇죠. 선언 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2: 유대한 선언이죠. 네. 네, 그렇죠.
1: 아주 그러셨구나. 아,
2: 그럼요.
1: 일선 교당에서 교무님하고 이제 청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사이동으로 이제 다른데 교당을 떠나셨는데 그 신심이 작은 줄 알았는데 안 보일 때가 덜어 있다 그런 말씀도 덜어 좀 있어요. 그러니까
2: 예.
1: 이런 때를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사람 마음이 정말 그 법을 믿으라
2: 그러기도
1: 하셨는가.
2: 네,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들도 출가 교무님들도 지금 이렇게 6년 만에 이동하고 하는 것이 그래 좋은 법은 아니에요. 늘 보는 사람에게 더 높은 설법, 더 밝은 설법, 더 광범한 설법
1: 예.
2: 그런 설법을 능히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자꾸 배양해 올라가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노트북을 가지고 여기서 하던 설법 저기서 하고 저기서 하던 법 저기서 하고 이렇게 하면 피차 손해지요. 참 정신 차릴 일은 그런 일이에요. 인사이동 따라서 그렇게 편하게 하면 안 된다. 조금은 입맛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1: 네.
2: 알아차려요. 지혜롭게 알아차려요.
1: 그러니까 치열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2: 교도가 많이 불어나고 교도가 떨어지고 하는 것은 그 차이예요.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그 공부를 잘해야죠.
1: 무서운 법문이십니다. 열 사람의 법을 응하여 열 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2: 세상에 지금 종교가 많잖아요. 안 해도 크게는 불교계, 기독교계 그러지 않아요? 교단이 발전하고 할수록 분파가 생기고 여러 갈래가 일어나가지고 주장하는 면이 다 다르지요. 다른 것은 본래는 같은데 하나씩 띄어가지고 그 면을 강조해가지고 분파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강조하는 것이 좋은 일이냐 하면은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종교마다 주장하는 면이 다르지요. 근데 요새는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보도 매체가 발달해서 얼마든지 여러 종교 교법을 섭렵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저희 어머니도 기독교인이었어요.
1: 네.
2: 그러다가 원불교로 전향해 오셨거든요.
1: 아, 네.
2: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해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원불교는 어떻게 하더라. 이 비교로 해요. 그래가지고 더 신심이 굳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저 학문에도 비교 연구학이 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2: 비교해서 가장 좋은 법으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죠.
1: 네.
2: 모르고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그거는 나중에 다른 것을 알게 되면 변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되 가장 좋은 법으로 믿으라 아주 훌륭한 말씀이에요.
1: 네. 여기는 좀 연구력을 좀 들이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2: 예. 그러면 가장 좋은 법이 무엇이냐 하는
1: 네네,
2: 것이죠.
1: 바로,
2: 여기서 이 솔선이라는 주제는
1: 네네.
2: 가장 좋은 법이 무엇인데
1: 네.
2: 가장 좋은 법으로 믿으라 하신 거니까
1: 네.
2: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죠.
1: 네.
2: 진리, 신앙, 수행 이 삼합의 원리가, 네. 삼합의 원리가 잘 드러났는가?
1: 네.
2: 진리면에서 확실한가? 신앙면에서만 치우쳤는가? 또 그를 응용하는 실천면에서 확실한가?
1: 네.
2: 그걸 잘 익혀 봐야 할 것이고, 진리, 신앙, 수행, 삼합의 원리를 잘 드러냈는가를 비교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 종교를 신앙하는 것은 대개요, 복을 빌기 위해서 모르는 일이 많아요. 건강을 위해서,
1: 네.
2: 또 자녀 승진을 위해서, 네. 모든 그 살림살이의 정진을 위해서,
1: 사업 번창까지 네.
2: 그런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을 두드리는 경우가 거의 반이 넘지요. 거의 80%는 차지할 겁니다. 종교 신앙의 목적이 거기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되니까 혹하는 생각이 드러나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복이 금방 돌아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강하게 그러는 줄 알죠. 실제로 복이 돌아가나요? 실제로 복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오랜 세월이 흘러가서 그 마음이 변절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진리, 신앙, 수행, 이 삼합의 원리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되게 처음에는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데 불가에서 하는 말을 빌리면 생사고라고 해결이죠.
1: 네.
2: 생사고라고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신앙하는 것이거든요. 제일 첫째는 죽었을 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믿기 시작해요.
1: 네.
2: 참 죽음이란 허망한 것이로구나. 젊은 사람도 죽고 애기도 죽고 누구나 죽는 것은 약속할 수가 없구나.
1: 네.
2: 죽음에 대해서 신앙심이 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만이지 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일상생활에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살았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냐.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종교라야 바른 종교다 그 말이죠. 살았을 때 어떻게 하라는 과제가 아주 분명히 나온.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고 이 마음을 낼 때 어떤 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살았을 때 심신작용이죠. 심신작용에 대한 법을 훌륭하게 드러낸 교법. 죽을 때 어떻게 해야 하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 종교.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형상 없는 법계에서 어떻게 있고 또 사실계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고
1: 네.
2: 또 후생은 어떻게 열리는 것이다.
1: 네.
2: 이 삼세의 원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삼세의 원리를 탁 드러낸 종교. 그런 종교를 해야죠.
1: 네.
2: 예, 생사 문제예요, 그것이.
1: 네.
2: 생사 문제.
1: 그 현실적으로 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미신적인 것이냐 사실적인 것이냐.
2: 네. 예, 네, 그것이. 네, 이게 그 진리죠.
1: 네.
2: 진리, 신앙,
1: 네.
2: 수행. 그런데 종교문에 들어오는데 첫째 조항은 여러 가지 조항이 있겠지만
1: 예.
2: 고락의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생활이 부유해지면요. 신앙을 안 해요.
1: 네.
2: 자꾸 법당에 사람이 떨어져요. 잘못 살아야 법당에 사람이 가득 차요. 세상이 풍요로울 때는 안 돼요, 종교가. 고난할 때 되는 거이죠. 그게 고락의 문제예요. 고통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을까 하는 근심이 생겨나고 서원이 생겨나는 것이죠. 생심이 나는 거이죠. 종교에 대한 생심이. 고락의 문제. 고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데 종교는 고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낙을 해결한다 이 말이죠. 낙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1: 네.
2: 왜 낙이 돌아오고 왜 낙이 사라지는 것인가. 이 고락의 원리를 아주 정당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원만하게 밝힌 그런 종교. 그게 생사고라고 문제 이것이 종합해서 말하자면 네. 생사고라고 문제거든요. 생사고라고 문제를 해결했나 그런 거죠. 우리 원불교는 네. 특별히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 전체 세상을 어떻게 어떤 세상으로 구현하기로 하는가. 마음만 잘 쓰면 불토낙지가 여기거든요.
1: 네.
2: 따로 불토낙지가 따로 없다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사후에 영단만으로 있는 법계라 할지라도 그 법계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대로 이 세계죠. 두 세계가 없나니라 법설에 나와 있지 않아요.
1: 네.
2: 두 세계가 없나니라. 마음이 미혹한가, 마음이 지혜로운가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게 보이는 것인지
1: 네, 네, 네.
2: 그 마음은 무명에 의해서 광명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인지
1: 네, 네.
2: 세상이 둘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네. 법계와 현실이 둘이 아니에요.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잘 밝히고 잘 교화하고 있는지 그거를
1: 네.
2: 가늠자로서 비교하는 것이
1: 네.
2: 가장 원만한 종교를 선택하는 네. 근본 사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주사 선택을
2: 그렇죠.
1: 잘할 수 있는. 그러면 대개 이 정도 말씀 받들고.
2: 그렇죠.
1: 네네. 세 번째로 사생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사생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2: 사생은 트랜스파 사생 아니에요?
1: 그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하면 아이고 그런 때가 많은데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2: 그렇다 말이야. 아이들만 그런 거 같아요. 저 젊은이도 그렇고 노인도 그래요. 공부하라고 하면 그냥 땀이 나죠. 땀이 나요. 그러니까 싫어하진 않아도 공부는 상당히 어려운 거다 이렇게 보아요. 근데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1: 네.
2: 참 그 우리가 그 내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저절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떻게 내가 천생의 해까지 여기까지 왔는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촌탁할 수 있는 그런 직견을 가지고 살아야지
1: 네.
2: 나는 그냥 산다 이렇게 사는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거는
1: 네, 네, 네.
2: 사생이라는 것은 불가에서는 구류중생이라고 그러죠 구류중생 중에 사람으로 태어난 거 이거를 참 얼마나 다양한 것이고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괴로움이 작고 즐거움이 많고 이렇게 낙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 만족할 일이고 정진할 일이죠. 이같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참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나는 행복자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의 은혜를 입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그냥 근심스럽다. 그게 늘 내가 나를 촉진하면서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수행자는 다 그런 심경이에요.
1: 네.
2: 수행자들은 다 자기가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촉진하면서 그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수행자니까 늙어도 수행자고 죽어도 수행자고 수행자니까 첫째는 나는 수행자다. 그런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범범하게 살면 안 된다 말이죠.
1: 네.
2: 범범하게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과거에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을 쌓아서 사람으로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더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그치지 말고 자꾸 진급하여라.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고 자꾸 진급하는 데 정신을 써라. 사람 사는 것에 낙도에 빠지지 말고 더 진급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배우기를 줘야 하라. 그 말씀은.
1: 네.
2: 배우는 것은 여러 가지 배움이죠. 과학적인 학문을 배우는 것도 배우는
1: 네,
2: 것이고.
1: 네, 네, 네. 도학도.
2: 종교에서 도학을 배우는 것도 네. 종교이고.
1: 네, 네, 네.
2: 그런 것이니까. 여기서 배우기를 좋아하다는 말은 종교적 종교적 네, 교법을 네. 배우기를 좋아하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1: 지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2: 아 그런가요?
1: 왜냐하면 예. 여러 다방면도 있지만 이렇게 솔성년을 이렇게 넣은 것은 그 종교적 진리 그것을 말씀을 좀 하지 않았는가.
2: 그렇죠. 네네네. 솔성을 하려면은 네네네. 배워야 한다. 네네네. 자기가 자기를 관조하면서 그 성품을 다스려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렇지만 더 능한, 더 밝은 스승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네. 있으니까 또 그런 그 종교 교법이 얼마든지 네, 밝혀져 네. 있으니까 그 도문에 들어가서 자꾸 배우면 되는 것이죠.
1: 그 지금 이게 3조인데 4조도 바로 넘어가서 같이 말씀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게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이게 좀 연결되는 부분도 없잖아 좀 있고 그 꼭 뭘 좀 배운 사람이 문제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얘기 보면 그 조금 뭐 아는 것 때문에 꼭 그게 충돌이 있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전체를 다 아느냐.
2: 아느냐.
1: 그런 걸 좀 깨뜨린 거.
2: 상대방 무시해버리고. 네네. 좀 안다고 상대방 무시해버리고.
1: 자기 아는 것 가지고.
2: 아, 그럼요.
1: 네, 그렇습니다.
2: 거기서 이제. 네네. 그 불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상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1: 상.
2: 상을 갖지 말라.
1: 네.
2: 상을 떼면 바로 부처니라.
1: 네.
2: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살 것은 상이에요.
1: 네네네.
2: 배우면 부려 쓰려고 하죠. 쓰려고 해요. 그것을 쓰려고만 하지 더 배우기를 그렇게 원치 않아요. 배우는 것은 힘들거든요. 배우는 건 힘들고 쓰는 것은 즐겁고 배우는 것은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사람 배우기를 그렇게 즐겨오지 않는데 한계를 두어서 배움을 갖지 말라. 배움이라는 건 한계가 없다. 불도를 닦는 데에도 한계가 없어.
1: 네.
2: 특히 불도를 닦는 데는 그래요.
1: 네.
2: 그런데 어지간히 신통만 해도 그래요. 조금만 더 신통이 일어나면 자기가 무슨 성전화 된 것 같이 한다.
1: 이제 멈춰버리죠.
2: 그래가지고 유사종교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 도에도 한계가 없는 것인데 일반 사회 과학 지식도 한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문명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한계에 그치는 것이 중생심이니까 그러지 말고 자꾸 배우고 익히라. 내 지량은 훨씬 높일 수가 있는데 네. 나는 그걸 모르고 배움을 놓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자기 한계에 딱 묶여버리는 그런 그게 중생보에 그치거든요. 도문에 들어와서도 중생보를 벗지 못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사회에서도 그래요. 사회에서 조금 지식이 좀 풍부해 봐요. 그 써먹느라고
1: 네.
2: 쓰는데 그냥 정신이 몰두해가지고 아이고 이 청취하는 꼴을 좀 보세요. 이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이겠지만
1: 아닙니다. 네,
2: 사회에서도 아이고 참 그래요. 더 이상 갈 생각을 안 해요.
1: 네네.
2: 그리고 과학과 도덕. 과학을 배우는 사람은 도덕을 등한해 버려요. 과학과 도덕을 겸비해야 하는데
1: 네네.
2: 도덕을 배우는 사람은 과학을 등한해 버리고
1: 네.
2: 그러지 말고 도덕을 하는 사람도 과학에 대한 배움을 알아야 하고 과학을 하는 사람은 도덕이나 도덕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1: 네.
2: 이런 범위를 더 양면을 갖추어서 배우기를 좋아하라 그런 거이죠. 배우기를 좋아하라. 상을 갖지 말라. 한계를 짓지 말라.
1: 예, 예.
2: 불가의 아주 유명한 철학이에요. 교리의 핵심이 네. 무상. 상을 갖지 말라. 그러면 부처니라. 바로 이러신 거예요. 상을 갖지 말라. 그럼 부처니라. 중생이라는 상을 갖지 말고 말이지. 지혜롭다는 상을 갖지 말고 말이지.
1: 이런 말씀을 국회의원들이 좀 들었어요.
2: 방송으로 오니까 나간다니까.
1: 대중상께서 말씀하신 이 솔성조는 이런 조항을 철저하게 삶을 영위할 때 지켜놓으면 나이가 먹으면 향기가 풍기는 그런 노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2: 아, 그렇죠.
1: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 고마워요.
1: 인사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2: 네, 고마워요.
3: WBS 원음 방송입니다.
4: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5: 온
4: 경농의 스티온
5: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4: 온
5: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4: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5: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4: 새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6: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7: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시력과 청력 또 판단력도 저하되면서 운전 중에 위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는 횡단보도를 깜빡하고 밀고 들어오거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무심코 진입하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연령층의 운전자에 비해서 야간 시력 저하로 야간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받는 예우나 예절을 운전 중에도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들어오면서 나이든 자신보다는 다른 운전자의 양보를 기대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고령 운전자들 스스로도 야간 운전을 자제하는 등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하겠고 주변 운전자들도 이런 특성을 알아서 양보하는 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9: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옷이 좋다 해서 그대로 입으면 내게는 맞지 않는 법이니 나의 품과 키에 맞춰서 지어야 내 옷이 되나니라. 안으로 자립하고 밖으로 화하며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는 것이 시대의 양책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군편 20 1장 법문입니다.

내 삶과 원불교. 반갑습니다. 윤지호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성공은 할 수 있으나 선한 사람은 오래가고 악한 사람은 한때 그친다고 하시면서 그것은 진리가 악한 사람을 오래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때로는 편법으로 빠르게 성공을 이뤄낼 수 있지만 결국 오래 남는 건 조금 더디더라도 바른 길을 묵묵히 걷는 마음이 아닐까요?

0: 육수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5월 17일 일요일 내삼과 원불교.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개벽편 21장 법문 말씀으로 문을 열었고요. 첫 곡으로 YB의 흰수염고래 보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삼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들의 감상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강교당 김정호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립니다.
3: 반갑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조금 긴장이 되고 떨리네요. 직장 생활을 한 30년 넘게 정년퇴직을 하고 노년에 직장 생활을 잘 안착된 지가 한 10여 년이 흘러가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이렇게 신입사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도 하나 떨리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조금 그러네요. 이렇게 또 굴단을 이렇게 살펴보니 조팝나무가 이렇게 흐느러지게 아주 제가 오늘 이러한 발표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가 참 좋네요. 백합도 있고 장미도 있고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달리는 선빵 그러니까 한 특신급 때 쓸 거예요. 허리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허리 통증 그 너머 입정처를 찾아서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제가 발표하게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직업상 품질 경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쭉 해왔는데 주제를 선정을 할 때 선정하는 그 이유가 있고 선정된 또 목표가 있고 그래서 실시를 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유상의 효과가 무상의 효과를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고 즐거웠던 일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저 역시 생활 속에서 그걸 활용을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 이 원불교 공부가 거기에 거의 엇비슷하더라고요. 지금 교감님께서 그 일원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전 공부를 이렇게 시켜주시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지금 서원문 이제 마지막 가잖아요. 그 서원문 마지막처럼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인데 그 깨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금 교감님께서 지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같이 함께 공부해 합시다. 원불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뭘 자꾸 시켜요. 왜? 그렇죠. 원불교 공부가 좀 어렵고 그래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열길 불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그 남의 마음을 막 판단하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제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독일 시인이며 언론인인 클라우디우스 그 달인이 떠올랐다. 여기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간다. 그러나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하네. 다만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조용히 더 나은 세계로 가네. 이렇습니다. 이 작품은 독일 교회 찬송가와 민요처럼 널리 불러왔습니다. 우리 공부는 그 공부 우리의 길은 공부 요도 삼학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길 따라 일원상을 알아 믿고 양성하고 수행하며 물질 세력을 항복받고 정신 세력을 확장하기에 공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매일 마주하는 일상이라는 그 경계 속에서 어떻게 입정처를 해보갈 것인가에 대해 제 실천담을 발표할 구단 단장 김종호입니다.
4: 대종사님께서는 정이라 하는 것은 그 마음이 경계에 끌려가지 아니함을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히 몸이 아프거나 일이 바쁘거나 혹은 꽉 막힌 도로 위에 있을 때 쉽게 마음의 중심을 잃고 요란함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 허리의 묵직한 통증은 저를 늘 짜증과 피로 속으로 몰아넣었지요. 제가 정특신급 공부를 할 때 일입니다. 그때 어느 날 운전대를 잡고 가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허리 통증 또한 하나의 경계구나. 내가 이 통증에 끌려다닐 것인가? 아니면 이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말이지요. 그때부터 저는 차 안을 저만의 달리는 선방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먼저 운전대를 잡은 손에 긴장을 풀고 요란해진 마음을 단전에 퉁 내려놓았습니다. 기운을 아래로 주하며 천천히 장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단전에 기운이 모이고 장이 따뜻해지고 부드럽게 움직이자 신기하게도 저를 괴롭히던 허리의 통증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입정차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라는 경계 속에서 내 마음을 단전에 청정한 자리에 멈출 줄 아는 것에 있음을 말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 작은 치유의 기적은 세 가지 핵심적인 마음 공부로 요약됩니다. 첫째, 멈춤입니다. 통증이 올 때 짜증을 내는 대신 잠시 마음을 멈추고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둘째, 주함입니다. 기운을 단전에 주하고 장운동을 병행하며 몸의 기혈을 돌리는 실천입니다. 몸이 풀리면 마음도 따라 고요해집니다. 셋째, 청정입니다. 복잡한 도로 상황이라는 외부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내 안에 청정한 자리, 즉 입정처에 머무는 무시선의 공부입니다. 몸의 통증이 단전주로 사라지듯 8만 4천 가지의 괴로움과 즐거움 또한 마음을 청정한 자리 일원상 너머의 일원상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녹아내립니다. 무사람들은 조용한 선방에 앉아야만 입정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전에 밝혀주신 무시선수법을 응용하면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서도 꽉 막힌 도로 위에서도 자신만의 입정처를 회복할 수 있듯이 저에게 운전석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본래 마음 자리를 확인하고 기운을 양성하는 소중한 일원상 수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움직이는 선빵을 만들어 허리가 아프면 단전에 기운을 모으고 마음이 요란하면 호흡을 가다듬으며 청정한 그 자리를 챙기며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합장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분주한 일상과 육신의 통증이라는 경계 속에서 본래의 청정한 자리를 회복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삶이 꽉 막힌 도로이처럼 답답하고 때로는 허리의 통증처럼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순간이야말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공부할 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운전대를 잡은 그 자리에서 혹은 일태의 소란함 속에서 단전의 기운을 주하고 마음을 멈출 때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선방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요란함이 사라진 그 청정한 자리에서 몸의 병고는 녹아나고 마음의 어리석음은 지혜로 밝아지며 모든 경계가 은혜의 다툼임을 온몸으로 체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처처에서 입청절을 회복하고 일상 속에서 무시선의 태도를 실천하여 나날이 평온하고 활기찬 낙원 생활을 하게 점지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3: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한강교단 김정호 교도의 감상담에 이어 최백호와 조지가 함께 부른 개화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 FM 97.9MHz입니다. 또 원음 방송 앱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산선학대학교 김도영 예비교무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1: 저는 광주교당 출신 이대진 교님 추천으로 원기 111년 20살의 나이에 도문에 들게 된 영산선학대학교 은혜학년 김도영입니다. 저는 자라온 배경부터 주변 환경까지 원불교를 만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때 교립학교인 성지송학중학교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원불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진 않았습니다. 왜인지 지금 생각해보면 원불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낯설게 느껴져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학교 마음공부 시간으로만 접하던 원불교를 조금 더 깊고 면밀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신성회였습니다. 당시 원기 107년 중학교 3학년 때 지금의 추천교무님의 권유로 신성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07년도의 경험은 저에게 너무나도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학과 서원관에서 진행되었던 당시 신성회는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예비교무님들이 마치 원래 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 대종사님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철없는 생각으로 성탑을 보며 아 저거 한번 올라타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모전을 지나가며 인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왜 건물에다 대고 인사를 할까 하며 따라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이런 상에 인사를 올리는 것인지도 몰랐던 그 철없던 제가 신성회를 연원으로 학교 원불교 동아리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신성회는 저에게 빠뜨리면 안 되는 방학 중 연례 행사가 되어 108, 109, 110년도 이렇게 훈련을 3번 더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신성회에서 만난 정토에 간 친구들을 인연으로 당시 정토에 간 부교무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교무님에게 교당 소개를 받아서 광주교당 학생회에 들어가 교당을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1학년 때 정산종사법어 제11법훈편 16장 말씀 중 나는 그대들에게 연꽃이 되라고 권하노라 라는 말씀을 듣고 출가를 발심합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들어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요란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를 한다면 그 요란한 세상 속에서도 연꽃처럼 향기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며 아, 출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영산 성지고등학교를 다니며 오고 가는 길에 마주치는 영산의 예비교무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에 행복함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복을 쉽게 오를 수 없는 경지로 생각하던 제가 아,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이 길 뿐이구나. 이 길을 가면 나도 그들처럼 웃으며 대종사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루하루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출가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영산 생활이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 아침일과 5종 세트는 거스릴 수 없는 운명이 되었고 밀려드는 과제와 경계 속에서 원망심이 일어나고 힘에 부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알던 교무님들의 그 행복하고 여유로운 모습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그분들은 부처인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도반들과 함께 지나는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거나 오고 가는 공부 이야기 속에 솟아나는 법열에 젖으며 살아있음을 느끼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곳에 헤매이로 왔습니다. 왜? 헤맨 만큼 내 땅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방황해도 겁먹지 않고 처음 출가할 때 먹었던 마음을 굳게 먹고 힘에 부칠 때마다 그래 내가 이 정도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지 하며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헤매더라도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시는 여러 교도님들과 교모님의 손길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예비 교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영산선학대학교 김도영 예비교무의 감상담 듣고 왔습니다. 내 삶과 원불교 1부 끝곡으로 박다혜의 시작의 아이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2: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1: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2: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3: 경농이 만듭니다.
4: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두류까지 잡는 이양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5: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WBS.
1: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의 이야기, 우리들의 감상담, 내 삶과 원불교.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내 삶과 원불교 2부 첫 곡으로 하림의 그런 너 그런 나 듣고 왔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 삶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 출가 교도들의 마음공부 감상담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남교당 정다운 교도의 감상담 만나볼게요.
2: 안녕하십니까. 지금 원불교에 입교를 해서 사은의 은혜뿐만 아니라 동포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 딱 있자 보니까 정말 처음 들어와서 제가 당시 좀 외톨이 비슷한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한 서른 후반, 40대 초반까지. 그래서 사람을 좀 멀리하고 제가 좀 약간 내 인생이 좀 실패를 하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생각을 그때 좀 갖고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착하게 살아왔고 정의롭게 살아왔고 열심히 또 가족에 봉사하고 살아왔었는데 당시 내게 남은 게 없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왔나. 그렇게 토일 생활을 좀 하는 걸 좀 보셨나 봐요. 또 저희 이모님이 또 교무님이시기도 한데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 옹강대학교를 다니시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게 저는 좀 궁금했긴 했었어요. 왜 감사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교단을 다니고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시길래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예, 도덕 교과서에도 은혜 감사 나오니까. 그리고 저는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열심히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경쟁에서 앞서야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특히 더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제 고향이 완도입니다. 제가 한번 지도를 봤었는데 어릴 때 안 보이더라고요. 완도가 어디 있는지. 저 제주도는 보이는데 완도가 어디지? 봤더니 섬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다리가 놓여져서 섬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섬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뒷산에 올라갔는데 바다를 딱 보니까 또 바다가 좀 특이한 게 저희는 섬인데 하도 섬들이 많아서 호수처럼 보여요. 그래서 거기 딱 서가지고 생각하는데 어릴 때 조금 철이 들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보니까 앞에 바다밖에 없고 우리 동네는 저 남쪽 끝에 있는 것 같고 우리 집안은 가난하고 대학을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실제로도 사실 저희 대학 갈 때 누나는 대학을 못 갔어요. 처음에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약간 희생을 했죠. 나중에 이제 본인이 알아서 가겠다고 해서 아르바이트해서 전문대학교를 가긴 갔는데 많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세상에 살아가기 기준은 이제 그런 기준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대학교 때까지 그렇게 살았죠. 착한 열심히 공부하는 야무진 약간 어른스러운 그래서 살았습니다. 근데 대학에 이제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제 이 착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사는 것 같고도 안 되겠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가 와요. 세상에 대한 역사 의식도 생기고 그때 데모도 좀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 시절에 좀 세상은 착하게 살아서만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뀐 기준은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법대를 들어갔거든요. 저 어릴 때부터 이 정의, 형평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위치도 이게 평등하게, 형평성 있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착하게 살기보다는 정의롭게 살자 이게 이제 제 모토였습니다. 대학에서는 정의롭다는 것은 이제 그 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대법원에 가면은 무슨 여신이 한 명 있죠. 오른쪽에 이게 저울 들고 뭐 왼쪽에 온쪽에 저울인지 이쪽에 저울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이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다고요. 예, 뭐 레이디 오브 저스티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대법원에 보니까 칼 대신 책을 법전을 들고 있는 걸로 바뀌긴 했더라고요. 원래는 칼, 저울, 그다음 눈을 가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 겁니다. 이제 그다음 대학 시절에서 이제 성인이 되고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정의로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회사에 좀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고시에는 실패하고 또 안타깝게도 IMF 때 취직하려고 했더니 IMF가 있어가지고 2년간 또 채용이 안 되네요. 아, 참 대학원생이면 차라리 취직이 됐을 텐데 저는 복수전공이라 행정학을 전공하고 법학으로 갔기 때문에 2년 전에 졸업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년 졸업생 아니면 취직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한 50개 정도의 면접 서류를 제가 이게 봤는데 채용한 게 없어요. 아예 면접 서류를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한 2년간 이제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좀 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취직을 했죠. 근데 또 안타깝게도 그 취직한 회사가 예, 법정 관리를 받는 그런 이제 부도난 회사로서 예, 막년에는 유명했지만 이제 법정 관리로 인해 가지고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예,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넘어오면서는 파란만장한 그런 왕조 변화를 회사에서 겪는구나. 그러면서 어쨌든 회사 생활을 좀 접으려고 약간 8개월 동안은 예, 좀 외유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직장으로 예,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또 새로운 직장은 또 너무 일을 많이 시켜요. 그래가지고 성실하게 하니까 와 하나를 더 주고 팀을 하나 더 맡기고 자꾸 딴 사람이 나갔는데 그 나가는 사람을 뽑지를 않고 저한테 일을 시키네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좀 있으면 나아지겠거니 생각했는데 어느덧 서른 후반이 되어 가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제 생각이 좀 이상해진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열심히 살아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 당시 금융상황이 또 제가 또 발생해가지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내슬릴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는 소개팅 자리를 제가 거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를 잘 봐주셔가지고 열심히 소개팅을 해주셨을 때가 참고하신 시절도 있었지만 여기서도 저희 교당에도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한때는 또 제가 또 다 거부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숨어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저희 처음 들어와서 저희 널푸른단 우리 교우님께서 이리저리 불려주시고 음악회도 같이 가주시고 파주에 있습니다. 좋은 음악회 다 있습니다. 가주시고 또 대부도도 가서 조개구이도 먹고 열심히 이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적응이 됐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또 공포연애를 더 많이 느낀 거는 우리 제가 어릴 때 지나갈 때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아서 잠시 멈췄던 초등학교 다니기도 전에 굉장히 이제 어른스럽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게 너무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피아노란 건 당시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기죠. 재미니까 자동차 한 개도 살 수가 힘든 그런 시기고 그걸 자랑하던 시기니까 당시 뭐 붕어빵이 5원 하였던 시절 뭐 10원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원불교 들어와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합창단이라 초등학교 6학년 때 합창단 처음 하고 나서 제가 노래 못 부른다고 그때는 제가 잘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누나는 못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잊고 살았는데 그래서 사실 노래방 가도 제가 아는 노래가 없어가지고 대학까지만 줄줄 알고 있었는데 합창단 들어와서 제가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그래서 많은 은혜를 입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손가락이 짧아서 중학교 1학년 때 기타를 쳐보려고 삼촌한테 받아가지고 딱 음을 잡는 순간 포기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짧더라고요. 와 이거 어떻게 치지? 그래서 제가 삼촌한테 안 갖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돌려줬습니다. 기타를. 악보는 그래도 도레미파솔리는 읽을 줄 알아요. 읽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랬는데 교당에서 바이올린을 반을 개설을 한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기인데 어떻게 바이올린을 해보겠다고 저기 용기를 갖나. 근데 또 제가 직접 고민을 할 겨를도 없이 막 옆에서 막 사자고 그러고 막 돈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18만 원 내고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책도 제가 안 샀어요. 책도 다 사주시고 날짜 다 잡고 그냥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역시 처음 하기 때는 좀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좀 나은 거는 기타보다는 짧았어요. 이 지판이. 그리고 또 이걸로 치니까 그건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그래도 많이 됐습니다. 그것도 뭐 중간에 제가 한 3년 쉬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선생님이 또 다른 일고 있으면 중간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순간순간 정말 열심히 아름답게 또 저는 공연을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예, 공연 여러 개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그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다면 전 즐겁게 그렇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는 제 서두 1분짜리인데 벌써 시간이 다가버렸습니다. 제가 전 단계하고 마무리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저희가 이제 교리실 전담이기 때문에 예, 교리실 전담도 한마디 해야죠. 예. 첫 번째 예, 교무님께서 1분 선에 대한 용기를 주셔가지고 저도 그 다섯 배인 5분 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예전에 잠이 덜 깨면 정월 5분, 10분 더 맞춰놓고 이제 잠을 자는 경우 있는데 지금은 그 대신 그냥 일어나서 벽에다 대고 이제 선을 하는 식으로 해서 알람을 5분 맞춰놓고 예, 선을 하는 시간을 지금 갔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 잘 때도 똑같이 5분이면 명상을 5분 하고 그렇게 잠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저희가 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5분간 명상을 하는데 회복이 전하고 후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이면 마음에 정말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상념들이 머릿속을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걸 정리하지 않고 지나가면은 상당히 그것들이 나중에 저희 쪽에서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게 많거든요. 예, 그런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면 그 요란함을 바로 깹니다. 뭐가 깨냐면은 끼어들기 차량 때문에 예, 제가 죽겠습니다. 예. 제가 인천이 출퇴근을 하는데 예,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늦으면 2시간까지도 걸립니다. 뭐 때문이냐면은 이 인천 남동공장 들어가는 거기 들어가는 길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끼어들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아침마다 끼어들기 때문에 정의롬이 붙하는 저로서는 그걸 볼 수가 없는데 그 광경을 매일 수십 대를 내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요란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 단회 때도 교무님한테 그것도 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 해결책을 예, 저희가 이제 사리 연구를 좀 해보자 해서 찾은 게 첫째는 일단 내 스트레스 상태부터 먼저 줄이자. 그걸 보기 전에. 그래서 찾은 게 이제 첫 번째 출퇴근을 가장 내 운전의 오른쪽 왼쪽에 가장 적게 운전하는 그 루트를 찾자. 가장 내가 그래서 스트레스 운전 자체의 스트레스를 잡게 하는 스트레스 찾자. 두 번째 시간대. 보니까 내가 바쁜 시간대를 갔더라고요. 좀 더 잠 더 더 자려고. 그래서 한 20분 정도 일찍 출발을 하니까 좀 끼어들어도 내가 늦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예, 여유가 생겨서 이게 내 잘못이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어차피 경찰들도 못하는 끼어들기를 내가 해결해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 잘못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렇지만 제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작은 복수도 했습니다. 아니면은 나름대로 제가 20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끼어들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안 끼워줍니다. 앞에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딱 갔는데 저 사람이 끼어든다 그러면은 예, 이제 끼워주긴 합니다. 예, 근데 그래도 첫 번째는 안 끼워줍니다. 왜냐면 그분도 무조건 끼워준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공명심을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심한 복수, 공명심 이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 겁니다. 그분이 잘 배울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나중에 해코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예전 그런 건 사람도 있잖아요. 포복 운전하는 사람들. 포분정하면 어쩔까라는 좀 걱정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 소심하게 복수합니다. 소심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에 제 이제 사례 연구에 하면은, 사실 이거 하나로 거의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 길어진 관계로 이것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 예, 주식 저도 한번 했습니다. 예. 제가 주식을 해본 적은 없지만, 갑자기 나보고, 주식을 공부해라. 왜냐면 앞으로 잘 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속으로 사리 연구 좀 하지 그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주식 얘기를 하고 주식이라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 부동산 이런 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가치 있는 주식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잘 돼서 직원들한테 급여도 주고 또 기술 좋은 회사가 그 기술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잘 돼서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부강하게 하면 그래서 단단해지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 그 말도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이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아닌데, 그분 있는데, 그분이, 오프라인에, 주식 강의를 해서 한번 와이프랑 갔습니다. 근데 좋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맞다. 이런 게 나쁜 제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주식을 한, 몇 주 샀습니다. 땡땡전자, 사가지고, 6땡땡에 사가지고, 6땡땡 후반에 서가지고, 7땡땡 후반에, 전반에 팔아가지고, 한 10만원 남겨가지고, 아, 나 잘했다. 라고,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작년 11월 때쯤에 갑자기, 뭐, AI니, 뭐니, 도대체 해가지고, 뭐가 난리 났다는 겁니다. 봐봤더니, 주식이 막 그렇게 날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손해를 보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주식 리듬방인 게 초대를 받는데, 일본관에 끝냈습니다. 예, 그때 거기에서 이제 약간 사기를 당할 뻔한 것을 제가 사례용으로 통해서, 11가지 정도의 이상한 점을 제가 발견을 해서, 그거를 그쪽에 있는 같은 다른 분한테 얘기는 들어오지 마라. 얘기는 문제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미 투자를 했으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말고, 계좌에 입금하라고 하는 부분은 입금하지 마라. 라고 해서 제가 11번 정도의 목록을 만들어서 스스로한테도 사업연구를 하고, 그분한테도 보내서 공명심, 한 사람이라도 구하자.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보내서 절대 그 외에 투자를 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를 나와라. 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이미 내가 피해를 받지 않았고, 너무나 이런 신고가 많기 때문에 사실 신고를 해봐도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사리연구, 세상살이의 여러가지 제도나 거기에 대해서 사리연구도 하고, 좀 소심한 복수도 하고, 정의도 실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로 하고 앞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원남교당 정다운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렸습니다. 내삼과 원불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방송에 소개된 감상담 정보와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 내삼과 원불교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임재범의 여행자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마음공부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허공같이 비고 보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나나니 이 빈 마음을 근본하면 항상 진급이 되고 이 빈 마음을 바탕하여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되나니라. 언제든지 은혜 입혔다는 상이나 해 입었다는 상을 없애고 항상 자신의 덕미침이 부족함을 살필지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